부모님께 주나목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조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이런 말을 꼭 해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버이날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평소에는 좀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약간 좀 쑥스러워서 멋쩍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날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존재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 아닐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여기에 기대서 또 한번 내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오늘 잠깐이라도 전화 한 통 꼭 드려보시고 예, 뭐 가능하시다면 찾아뵈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눠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달아두신 첫 계명, 유일한 계명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약속을 걸어두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월 8일 금요일 아침 어버이날 지금 하세요. 지금. 예, 지금 하세요. 예,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꼭 연락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뭐 하셨더라도 오늘 또 어버이날 본일이니까 당일이니까 꼭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요거 뿜뿜 오늘 안 남겨도 돼. 사실은 예, 오늘 두 글자는 안 남기셔도 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꼭 부모님들께 한 말씀 짧은 톡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연락하셨어요? 예, 뿜뿜 두 글자는 안 남겨도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한다라는 짧은 한마디라도 꼭 남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석 체크를 우리 부모님들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안 남겨도 돼. 안 남겨도 되니까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 짧은 인사라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버이날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이사 보내신 분들의 사연들도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 그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낸다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부모님 전상서를 라는 이름의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사전에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조금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그 편지 형식으로 남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를 그 선정을 했는데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 사연들 이외에도 들으시면서 내 부모님에게 꼭 이 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내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부모님 전상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8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 어버이날 특집으로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부모님 전상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었던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아주 진솔하게 써달라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사연들을. 그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마의 곰탕 그리고 화분의 비밀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부모님 전상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디. 저는 창원에 사는 42살 큰아들입니다. 어머니, 이 사연이 라디오에 나가면 아마 저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 죽었다 깨어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큰 맘 먹고 고백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며칠을 꼬박 푹 구워서 만드신 곰탕이 있었거든요. 큰 들통 가득. 어머니는 그걸 한 그릇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시고 이건 우리 큰아들 시험기간 보양식이다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오시면 냉동실 열어서 보여주시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건디, 제가 그 곰탕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기름 둥둥 뜨는 것, 그 냄새, 그 뽀얀 국물. 죄송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비위가 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시험 기간만 되면 아침마다 그걸 데워서 한 그릇씩 주셨단 말이죠. 엄마가 너 생각해서 만든 거야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잠깐 등 돌리신 사이에 제 방에 있던 큰 고무나무 화분에다가 곰탕을 부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두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릇은 깨끗이 비워서 가져다 드리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정말 힘난다 이러면서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화분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영양제도 안 줬는데도 아주 잎이 번쩍번쩍하네. 역시 우리 집 화분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아주 그냥 공기가 다른가 봐. 아주 그냥. 저는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숨이 넘어갈 지경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미안했던 건 그 다음이에요. 그 화분이 한 달쯤 뒤에 시들시들 죽어버렸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얘가 왜 이러지? 물도 잘 줬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걔 곰탕 먹고 죽은 거야. 라고는요. 차마 말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곰탕요. 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그 고무나무, 엄마 아끼던 그 고무나무 제가 죽인 거예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올해 어버이날엔 제가 곰탕 사갈게요. 같이 먹어요. 이번에 진짜로요. 진짜 사랑해요. 아, 곰탕. 곰탕의 추억은 참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억일 것 같습니다. 이런 추억은 또 처음 듣는. 아니 곰탕을 그렇게 화분에다가. 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 곰탕이 참 곰탕 딱 끓여 놓으시면 이제 한동안 곰탕만 저것만 먹었네. 너무 또 지겹다. 아주 지루하다. 엄마 어디 가시려나 보다. 이랬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의 정말 그냥 사랑이었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또 좋은 곰탕을 이렇게 또 끓여 주시고 또 차려 주시고. 그죠? 예. 그래요. 오늘 꼭 어머니날 맞아 가지고 곰탕 곰탕 사가세요. 알았지? 곰탕 꼭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예, 곰탕 사가셔서 우리 부모님과 또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웃음이 있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박근혜 부모님과 복된 인생이라는 곡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2026년 어버이날 5월 8일 금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전상서라는 특집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곰탕이 화분에 안 좋나요? 곰탕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때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또 혹시 뭐 경험담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꼭 하고픈 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06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중학교 2학년 때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주신 영어 학원요. 사실 저 한 달에 두 번 빠지고 PC방 갔어요. 학원비도 예 빠듯했을 텐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래도 영어 점수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역시 학원 보낸 보람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학원비 그 반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아, 오늘은 조금 익명을, 예, 조금 보장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여기다가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진솔하게 부모님과 또 딥토킹 하실 분들은 가셔가지고 직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은 방송으로는 조금 익명을, 예,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 학원, 아,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학원 갔다고 거짓말하고, 예, 그때 그 한창 저기 좋아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즐겨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학원을 갔다 그러고, 예, 저기 집에서 몰래 게임하다가, 아, 언제나 그렇듯이 예정된 시간보다 어머니가 일찍 오셔가지고. 삐삐삐삐삐삐 오 그거 알죠 그거 도어락 삐삐삐 뭐지 이 시간에 삐삐 뚝뚝 들어오셔가지고는 예 그래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학원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예 이제 그만 다닐 거라고 얘는 그만 다닐 거라고 하셨던 아 그래서 발발발발 떨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예 그 이후로

브루스 고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게임을 잘안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추억. 뭐 저만의 추억이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 나만 잘못했지 뭐. 그래요. 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나요? 엄마가 자취하는 저한테 보내주신 그 김치통요. 매번 다 먹었지? 물어보시면, 다 먹었어. 했잖아요. 사실은 못 먹고 버렸어요. 자취생이 엄마 김치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다 먹었으면 또 보낼게 하셔가지고, 저는 또, 보내줘. 하고, 그 5년째 지금 그 반복되고 있는데, 엄마, 오늘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저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뭐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켰어요. 저 자취를 했었는데, 반찬을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혼자 있는 우리 자녀, 이렇게 밥이라도 또 이렇게, 굶고 잘 먹어야 된다. 걱정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시간을 내셔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마음 다해가지고, 막 멸치볶음에, 뭐, 김치에, 뭐, 이것저것, 뭐, 오징어 진미채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기가 막혀요. 어머니, 밥맛이 꿀맛이야.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아들 건강하고 써.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머니가 그 불씨에 이렇게 쓱 올라오셨는데, 냉장고에 애들이 막 곰팡이 다 피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예, 엄청 소리 들었어요, 그때. 예. 네, 그때는 참, 아우, 이거 혼자 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챙겨 먹나, 이렇게, 아우, 좀, 이랬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저와 같은 그런 상황, 이분이 보내주신 이 사연과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그리고 혹 겪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 어머니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누리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부모님 전상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장문의 사연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사실 참회라기보다는 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뿜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수풍을 갔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소풍 전날 밤에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김밥에 유부초밥에 과일에 음료수까지 싸운데 나도 그렇게 싸줘. 그러자 엄마는 그래, 우리 딸 챙겨줄게 하셨어요. 소풍 날 아침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요.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김밥이 조금 이상했어요. 단무지도 없고 햄도 없고 그냥 시금치랑 계란이랑 당근 몇 조각만 들어있는 김밥. 모양도 삐뚤빼뚤. 그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펼쳤는데 다른 애들 김밥은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저는 제 김밥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안 보는 사이에 도시락을 통째로 풀숲에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너 왜 안 먹어? 하니까 나 아침에 많이 먹어서 배 안 고파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딸, 엄마가 싸준 김밥 맛있었어? 하고 물으시는데 맛있었어 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활짝 웃으시면서 다행이다, 엄마가 새벽에 시장 끝나고 부랴부랴 만든 거라서 모양이 조금 그랬는데 우리 딸 입에 맞았으면 됐다, 진짜 다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울었어요. 근데 그게 죄책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병원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딸,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던 날 기억나? 엄마가 그날 새벽에 김밥 말아주고 시장 나갔다가 점심때 너 보고 싶어서 너 소풍하던 그 근처 지나갔거든? 근데 풀숲에 버려진 도시락이 우리 딸 도시락이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걸 보셨던 거예요. 35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가슴에 묻고 사셨던 거예요. 제가 엄마 미안해 하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엄마가 그날 김밥을 좀 더 잘 싸줬어야 됐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씀하시고 한 달 뒤에 떠나셨어요. 엄마, 그 김밥 진짜 맛있었어. 내가 그때 맛있게 다 먹었어야 됐는데 다시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면 엄마가 새벽에 만들어준 그 삐뚤빼뚤한 김밥 한 줄도 남김없이 다 먹을 텐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네, 5월 8일 금요일 아침 어버이날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예, 두 번째 사연을 들으시고 또 마음이 미어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미안하거나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 꼭 얘기를 전하시고 마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꼭 연락해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1부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나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충만히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만큼 충만히 사랑할 수가 있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어색하면 안 돼.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는 올바른 겁니다. 어색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표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말로. 인상으로. 성품으로. 내 전인격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정말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한번 차분히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사랑함으로 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란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정도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분명코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계명,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못 받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마음이 내키면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서 못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0: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이 시대를 풀어낼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빛 안에서 살 길을 얻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안보 불안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게 하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다니엘과 느헤미야, 요셉같이 선한 양심으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온 국민이 후보의 삶과 정책을 바르게 분별하여 땅한 일꾼을 선택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복합위기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물류업계, 지하계층의 민생을 지켜주소서. 정부가 금융과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 경제에 회복시키고 청년 취업의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국가 핵심 자산인 데이터와 AI 기술을 선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과 주권을 확보하게 하소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을 얻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당신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114개국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 팟캐스트 1억 2천만 다운로드, 6만 교인의 목자, 미국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 역임한 프레스톤 우드교회의 잭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최초로 영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God left heaven and came to earth, born through the portals of a virgin's womb, lived a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as our Redeemer, our Savior.
2: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구속자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 Was in the tomb for three days,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He is enthroned above all, and he's coming again.
2: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All of that for this purpose, for this passion, and that is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2: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0: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 집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 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및 부흥집회 잭 그레이어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5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에서 펼쳐지는 이 집회, 여러분들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해지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열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흥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삼성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늘 코너 성경소사반장 두 반장

0: 성경 수수 반장.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낱낱이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보네. 그런 시간 성경 수사 반장 두 반장.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특급 반장 김 반장, 통영에서 날라온 김 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반장.
1: 네, 반갑습니다.
0: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입니다 김 반장. 예.
1: 그런데
0: 혼신의 연기를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김 반장. 예. 눈물 안 나오는데 예. 예, 그만하시고요. 예.
1: 그런데 예. 언제부턴가 이 효도라는 단어가 특별하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이런 단어가 좀 되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좀 그 뭐 효부상, 효녀상, 예. 효자상. 아,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떤 전유물처럼 되어져 버려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 아닌 사람들 없을 거고,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자녀 아닌 사람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늘에서 뚝 땅에서 솟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효도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실지 나오면 울어부터 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또 보내주신 우리 어버이들, 예,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1: 저희 젊은이들이 예. 왜 목사님은 젊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나이 마신 어르신들만 좋아하느냐고
0: 그런
1: 제게 그러거든요.
0: 그래요?
1: 그렇게 도전해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잘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부모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0: 아,
1: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은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고 공경하는 자녀가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해놨거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는 1차적으로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2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뭐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전화라도 좀,
2: 예,
1: 안부라도 좀
2: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겠습니다.
1: 좀.
0: 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 이제 전화로 예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 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 꼭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뭐 잘하시는 분들인데 뭐.
1: 아, 예.
0: 자, 성경 수사 반장 두 반장, 이 시간은요 성경 퀴즈를 수사 형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성경 퀴즈가 나올 텐데 각각의 문제마다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어디로 네. 보내시면 됩니까?
1: 샵 0981 우물정 0981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라는 거 꼭 네.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어딥니까 김 반장?
1: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아,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군요.

0: 5번째까지 예. 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 9번째까지 마치지 않겠나 싶은데 예.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1: 좋습니다. 민숙이 5번째 시간 첫 번째 수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 만나봅니다. 나와주시지요.

0: 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력이 결코 인간의 욕망이나 다수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반역자들은 끔찍한 심판을 받았지만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르는 반역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모세에게 아주 기적적인 테스트를 지시하시는데요. 모세는 열두 지파의 대표들에게 각자를 상징하는 이것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 그 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이것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적게 했고 그것들을 거룩한 성막 안 증거계 앞에 밤새 두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들이 가져온 이것은 뿌리도 수분도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11개의 이것들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오직 하나,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이것에서만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바짝 마른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며 심지어 탐스러운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던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 논쟁은 영원히 종식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뚫고 생명을 피워낸 이것의 정체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자신이 친히 세운 참된 지도자임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증표. 열두 지파 대표자들의 이름을 새겨 밤새 하나님의 성막 안 증거계 앞에 두었던 바짝 마른 나무.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준 바로 이것. 거대한 권력 투쟁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했던 아론의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예, 마지막에 이 아론의 이것. 네. 그러니까 그거구나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과연 아론의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셨죠.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2: 네, 사실은 이것에서 네. 싹이 나고
1: 네.
2: 이것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특별한 기적
1: 엄청난,
2: 역사가 예. 일어난 거죠.
1: 말이 안 되는 네, 일이 일어난 거죠.
2: 아론의 상난 싹난 싹이 난 이것. 상난 잘 안 되네.
1: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 지팡이,
1: 2번
2: 밥주걱,
1: 3번
2: 막대기.
1: 세 개 다 뭐 꽃이 피고 살구 열매 맺혔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2: 예. 밥할 때 먹으면
1: 주걱에서 갑자기 열매가 확 피면 살구 맛이 나나요? 예. 자, 1번 지팡이, 2번 밥주걱, 3번 막대기 중에 과연 정답 무엇일지 어디로 보내시면 됩니까?
2: 네, 샵 0981 우물점 0981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자,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지난주에 저희가
2: 네, 예.
1: 상당히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정통 네. 퀴즈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약간 정통 쪽이긴 한데
2: 네.
1: 난이도 자체는 뭐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좀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닌가?
2: 그런가? 네. 아니, 뭐 아주 정통 퀴즈로 가지고 왔는데
1: 예. 뭐 여러분들의 어떤 답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뭐 여러분들이 그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탁월한 거죠.
1: 아, 그러니까요. 예. 1번 지팡이, 2번 밥주걱, 3번 막.

0: 막대기 중에 지팡이랑 막대기 중에 조금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1: 근데 완전히 용도는 틀리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정통 퀴즈라고. 아유 맞추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이것.
1: 네.
0: 이게 이제 뭐 입에 딱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론의 이것.
1: 네, 뭐 구약성경 그 모세오경을 쭉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막 거의 그냥 입에 쫙 달라붙을.
0: 우리가 또 그
1: 아론의 지팡이.
0: 예.
1: 아론의 밥주걱. 아론의 막대기.
0: 네, 저희가 또 이게 모세 오경 쪽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1: 네.
0: 예, 항상 그 뒤부터 조금 덜컹거려서 그렇지 모세 오경 쪽은 익숙한데.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 네.
0: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여기 임반장.
1: 1번 지팡이,
0: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지팡이, 팡이팡이 지팡이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사실 뭐 이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0: 네.
1: 뭐 지팡이가 뭐 지팡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증명, 증표가 되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먹는 문제, 고난의 문제, 뭐 행진하는 문제, 이 힘든 광야길에서도 권력 암투가 있었다. 예.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에서조차 권력 암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막 도전해다가 지진이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 권력 암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 절대 생명이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지팡이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자가 이 아론이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도록 했던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인정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다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사를 넘어 이제 두 번째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탐정 백도일군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명석한 어떤 그 두뇌의 소유자
1: 네.
0: 우리 성경탐정 백도일군과 우리 김반장의 대화를 통하여서 총 세 가지의 단서를 듣게 될 겁니다.
1: 네.
0: 단서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것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0: 소름 돋아.
1: 그런데 제가 더 소름 돋는 것은
0: 네.
1: 이들보다 여러분이 더 먼저 찾아낸다는 거. 대단하시지.
0: 예.
1: 대단한
0: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우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일건 나와 주시죠. 안녕, 난 성경탐정 백도일. 성경 속 사건들을 파헤치는 탐정 중에 탐정이지. 이 반장님, 김 반장님, 두 반장님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고.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성경 속의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어. 어때?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아서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하나, 하나. 안녕하세요, 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참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1: 도일금 뭐 자네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이미 효도를 하고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효도인 것 같아.
0: 저도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잘 섬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또 뭐 자네의 그 성숙한 생각이 오늘 마음을 아주 훈훈하게 만드는데 뭐 왠지 뭐 오늘

0: 오늘 성경 수사반장이 더욱 은혜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하고 다가오는데
1: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좋았어, 좋았어.
1: 해피. 자, 오늘도 해피하게 HAPPY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마워.
1: 찾으신 간사들을 알려주시지요.
0: 내가 이 사람을 좀 찾고 싶은데 오늘 찾을 인물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아주 가까웠던 친인척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
1: 모세와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고 형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했으니 레위 지파 출신의 누군가라는 말씀 같은데 오늘 용의 선상에 올릴 만한 분들이 좀 있겠는데요.
0: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자네의 그 범주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사람은 맞아.
1: 자, 그럼 우선 모세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핵심 인물들을 추려보도록 하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지.
1: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대신할 대변인으로 붙여주신 분, 모세의 형님이신 아론을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올려야겠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모세를 지켜줬고 백성들의 찬양을 이끌었던 누님 미리암도 유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0: 그렇다면 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홀로 재판하느라 아주 탈진할 뻔했을 때 천부장, 백부장 같은 훌륭한 뭐 재판 제도를 조언해 주었던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1: 그러면 벌써 아론, 미리암, 이드로 당장하고 추가하자면 뭐 아내인 십보라까지도 나오고 이들 중에 한 명일 텐데 어렵다 벌써. 자, 반장님 빨리 다음 단서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단서는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광야 여정 중에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하고 있어.
1: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확실히 좀 제외하고 모세 주변 인물 중에서 죽음의 장소가 정확히 어느 산인지 기록된 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0: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호르라는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선언하셨지. 머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죄, 그 죄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승고를 받은 분이지.
1: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0: 그렇지.
1: 므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친 그 사건 말이죠.
0: 그렇지.
1: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해서 평생을 고생하고도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다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아닙니까?
0: 성경을 보면 뭐 영적 지도자일수록 그 잣대가 아주 훨씬 엄격하였다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조차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가장 원했던 성전 건축 사명을 허락하지 않았었지.
1: 그 말씀인즉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사역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네요.
0: 그렇지, 그렇지.
1: 구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명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거야. 뭐 참고로 그 모세의 누님 미리암은 뭐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호르산에서 죽은 이 사람은 아니라는 점도 힌트가 되겠군.
1: 그렇다면 후보가 조금 좁혀졌네요. 재보관 여러분들께서도 감을 잡고 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서 주시죠, 김반장님.
0: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책임진 초대 대제사장이었다고 해.
1: 아니, 김반장님. 출애굽 초기부터 백성들을 인도하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일을 총괄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0: 맞아. 모세와 함께 짐을 지고 이스라엘을 이끌다 보니 억울한 원망과 반역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뭐 평생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
1: 이분에게 아마 아들이 4명 있었죠?
0: 그런가?
1: 그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는 하느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제사를 드리다가

0: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 아주 잘 알고 있군. 제사장이 뭐 술에 취했든지 교만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당한 아주 끔찍한 심판이었지. 네,
0: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있던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 후 뭐 이번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됐고 넷째 아들 뭐 이다말도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됐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반드시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라네.
0: 김반장님, 이분은 모세 형님이자 대변인으로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눈을 감은 분이군요.
1: 그렇지 그렇지.
0: 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자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준 이 사람, 이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입이 둔한 동생 모세를 대신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출애굽의 동역자입니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때로는 백성들의 반역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의 성막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었죠. 하지만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가장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호르산에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물려주고 파란만장한 샘을 마감해야만 했던 이분, 불의의 심판으로 두 아들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켜냈던 모세의 형님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2: 바로
0: 바로
2: 바로
0: 바로
2: 바로
0: 아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추리였어. 두 반장님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총총해요. 자, 오늘 두 번째 수사 결과는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김반장.
1: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론은 뭐 첫 번째 우리 그 이상중 씨 나레이션에도 아론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 이 아론은 출애굽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도 모세와 아론이 늘 동참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모든 제사에 관한 것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도하고 또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한 사람이 이 아론이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 전달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면 아론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어쩌면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우선자 모세,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표자 아론,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결국은 출애굽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을 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아론도 들어갈 수 없다. 호르산과 느보산에서 이 두 사람은 마지막 그 사명을 마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사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아론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사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소사회의 내용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신다면 얘기만자.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진하지 않고 좀 우회해서 돌아가라, 길을 인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 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 맛있는 거 뭐 줬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적으로 불신앙과 도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뱀들을, 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어요. 그게 불뱀인데요. 불뱀들이, 아주 강력한 독을 지닌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죠. 다시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장대 높이의 이 시그널을 만드시고 이 정표를 만들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나음을 입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민수기 21장 9절에 나타난 이 갈로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이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과연 무엇을 바라봤을 때 모두가 살게 됐을까요? 네. 뱀은 뱀입니다.
1: 네.
0: 예. 뱀은 뱀인데 어떤 뱀이냐?
1: 네.
0: 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네.
0: 보기 나갑니다. 1번.
1: 놋뱀.
0: 놋뱀. 2번.
1: 방울뱀.
0: 방울뱀. 3번.
1: 꽃뱀.
0: 꽃.
1: 어, 왜? 꽃뱀.
0: 꽃뱀.
1: 꽃뱀.
0: 위험하다. 예. 자, 놋뱀, 방울뱀, 꽃뱀 중에 브라움. 저 과연 정답은 어떤 브라움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우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서사회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소상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김 반장.
1: 네.
0: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죠.
1: 네.
0: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금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며 원망을 쏟아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 반장, 그래서 인간이 참 이기적이라고 하나 보지요. 이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 당장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투정이야 부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우신 지도자를 막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아예 불신앙의 길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 아, 이 반장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이 척박한 광야길이 고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 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지요.
0: 불평을 넘어선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니까 아주 심각한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조금 돌아가게 되자 죽네 사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낸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며 대적했고요. 게다가 그동안의 생명을 이어주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향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며 거친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해요. 마실 물도 없고 양식이 없다며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거지요.
0: 누가 배신이기?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니, 농사를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뭐 그런 와중에도 하늘에서 매일 양식 내려서 먹여주셔, 입혀주셔, 감사해야 마땅한 건데 그 은혜를 하찮다고 깎아내리며 불신앙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1: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신 거지요. 이 뱀에 물리면 맹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

0: 있죠.
1: 아니 잠깐만요. 예.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징계긴 한데 예. 그 기껏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는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 몰살당했습니까?
0: 아이 반장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이지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를 통해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1: 아니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 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이게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리면 그 금방 목숨을 잃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0: 에이 반장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학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지요. 이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요. 이 독뱀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맹독이 해독되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1: 이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영적 이치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이것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기적처럼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보기가 있었습니다. 1번
0: 노뱀,
1: 2번
0: 방울뱀,
1: 3번
0: 꽃뱀.
1: 위험해.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정답은 여기 만장.
0: 1번 노뱀, 노뱀이었습니다.
1: 노뱀이 정답이었습니다. 노뱀.
0: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뭐 과학적으로는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쳐다보는 눈길로 뭐 레이저건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의 독을 해소한다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에 그 어떤 무슨 성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고 믿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즘 뭐 WTO라는 것 있잖아요.
1: 예.
0: WTO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보시면 가운데 마크에 긴 지팡이에 노뱀이 달려져 있어요.
1: 예.
0: 그 노뱀이 지금 모든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또 다른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구원의 생명의 풍성해지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얘기입니다.
0: 네. 뭐 불순종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에서 날라온 특급 반장 김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반장 고맙습니다.
0: 네, 주님의 은혜가 주말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할렐루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예화가 있죠.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네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이런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아란 말인가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저는 가끔 이 예화를 볼 때마다 참 따뜻한 엄마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귀한 사랑의 마음을 돌려드리면서 또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소망의 기도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광염교회 정광섭 목사님과 함께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1: 네, 사모님 잘 지내셨죠?
0: 네,
1: 오랜만에 대문대문 뵈니까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다 바쁘죠. 네. 삶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바쁘고요. 목사님 부모님들은 지금 다 어디 계세요?
1: 다 하늘나라 계시죠.
0: 아, 그래요.
1: 예. 이럴 때 되면 늘 생각이 나고.
0: 예, 무거워요. 그래. 죄송스럽고. 예, 그래요. 늘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참 그걸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모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싸우며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과 육체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또 부모님의 그 간절한 보살핌과 돌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터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우리 자신이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태어나고 자랐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진행과 순서를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와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의 능력들이 모든 가정들 위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찬양

0: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2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의 건강과 재수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해왔으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정 기도 기간임에도 마음이 너무 아파 기도조차 힘드시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께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시선은 항상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네.
1: 내가 아픈 것보다 네. 자녀들이 아픈 것이 더 가슴 아프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 아마 이 가정도 딸의 건강과 재수 문제 아마 이 두 가지 큰 명제 때문에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늘 기도하고 또 네.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과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부모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수식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표현

0: 할 수 없사온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8269님의 가정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 줄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딸의 건강과 계속 이어져 가야 될 학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딸을 위하여 작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점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책상에 앉아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계속 이어져 갈 학업의 문제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대학이든 진로에 막힘없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에 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44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세 자녀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남편과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누리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다복한 가정이고 복된 그러네요. 가정 같아요. 네. 기도 제목 자체가 굉장히 네. 밝고 또 기쁨이 가득한 가정인데 세 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4442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육에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응답받을 것도 많사운데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찬양이 날마다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분 4442님의 쓰는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사랑과 존중함으로 그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9215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해군에 복무 중인 조카 박유성 형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조카를 위한 기도죠.
1: 네.
0: 부모님들이나 또 그 어른들은 다 자녀들이 군대 가 있으면은
1: 네.
0: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교회는 잘 나갈까 이게 노심초사하죠. 그런데
1: 네. 네.
0: 저도 군대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갑니다. 걱정 안
1: 네,
0: 하셔도 됩니다.
1: 그럼요.
0: 아마 네. 조카가 박유성 그 군인도 아마 그런 믿음으로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또 주변의 가족들의 바람대로 좋은 믿음 생활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군 복무 중에 있는 군인 박유성 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환경들이 놓여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의 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날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러 소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날마다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군대 생활하는 하는 선임들과 또 후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교들 하나님 이 박유성 군이 군대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에

0: 신앙생활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님들 가운데 믿음 좋은 스님을 붙여 주시옵시고 담당 장교들 가운데 믿음 좋은 장교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박유성 군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그리고 군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함 전역하는 그 시간까지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더 튼튼한 모습으로 믿음의 튼튼 몸의 건강도 튼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7087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첫째, 가정에 필요한 재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의 길로 열어주시고 재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통증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7087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1: 네.
0: 이분은 참 행정적이다, 조직적이다, 네, 첫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첫째, 둘째를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네. 주신 거 보면은 아마 이분이 기도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1: 네.
0: 성경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은 아마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7087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가정의 피로,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의 경제적 지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재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적절하게 하나님 부하기도 하지 말고 가난하기도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러 공급하여 주심같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늘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가정의 활용도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필요 충분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어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통증과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디스크를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오는 그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이 주의 보일러 친히 덮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의술로 수술을 받았사오니 다시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에 그하지 않도록 모든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걸어가도 그리고 허리를 굽혀도 조금도 통증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글인데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이런 글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당신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114개국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 팟캐스트 1억 2천만 다운로드, 6만 교인의 목자, 미국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 역임한 프레스톤 우두교회의 잭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최초로 영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God left heaven and came to earth, born through the portals of a virgin's womb, lived a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as our Redeemer, our Savior.
2: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구속자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 Was in the tomb for three days,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He is enthroned above all, and he's coming again.
2: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All of that for this purpose, for this passion, and that is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2: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0: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집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 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경남 30주년을 기념하는 영남권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플레스톤 우드교의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인도하시는 집회인데요. 이분은 신유의 은사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애청하시는 분들도

0: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일입니다. 오후 4시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시간 창원극동방송에서 왕복버스와 저녁 도시락 간식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출발은 오후 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꼭 나오시고 이 시간 신청하실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샵 0981번으로 부흥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셨고 듣는 이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게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과 더불어서 영남권의 모든 극동방송들이 함께 동참하여 연합전도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서 하나님 열리는 이 전도집회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잭 그레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양심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생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영남 땅의 복음화율이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방송사들마다 하나님의 오늘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신청함이 함께 동참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계속해서 기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87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50세 된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무기력하고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새임 주시길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내일 시댁 친정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되고 돈도 없고 싫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솔직한 마음을 남겨주셨네요. 네.
1: 이런 마음 또 이 연세에 충분히 올 수 있는 마음인데 좀 잘 네.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7087님 주님. 이제 50세 된 여성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적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군대 가 있사운데 또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들은 군대에서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도 연결되어 있사운데 엄마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의 그 삶이 활기참이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육적으로 우울증 상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 시간 기도 듣는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차디찬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강가에서 내가 죽기를 소원하였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심령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시댁과 친정에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할 터인데 그 마음마저도 아버지의 부담으로 와닿아지고 있사오니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따라오는 경험을 할 수

0: 있도록 주여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39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시락을 연로하신 분들과 장애우, 병약자, 노숙자분까지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창고에 쌀, 빵, 라면, 떡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참 착하신 분 같아요.
1: 그러네요.
0: 마음이 예쁜
1: 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사역을 네.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3923님 성경에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3924님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일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그의 기도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주 하는 이 사역들 작은 도시락을 연로하신 분들과 장애우들과 병약자들과 노숙자들까지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누어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섬기는 이 사역들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해야 될 이 일에 창고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라면과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7635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제 고향 친구 사촌동생이 배달 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중 지난 28일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지금까지 혼수 상태입니다. 뇌압이 높아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다음 달 출산 예정인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친구 27살 김기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0: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1: 예.
0: 예. 참 귀한 친구분을 두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635님 고향 친구 사촌 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촌 동생 되시는 분이 배달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28일 교통사고로 크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고 뇌압이 높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봐주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내 압력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출혈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담당하는 모든 주치의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직 젊은 나이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설상가상 사고당한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그 아내가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앞둔 산모 앞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이 상황이 겹쳐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 이 남 조카분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산모도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소크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출산하는 일에 조금 더 장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는 친구 하나님 김기영 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주시고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한 기도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연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광염교회 정광섭 목사님께서 기도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진해 산상교회를 섬기는 서혜영이었습니다. 방송 과정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인마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가를 말씀드려서 언제나 늘 기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건강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1번은 정신적 도움, 2번 육신적 도움, 3번 물질적 도움으로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한번 여러분이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희 복된 교회에서 해보았더니 거의가 동시에 1, 2, 3번 전체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재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도우심을 본문 시편의 기자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이나 혹은 매주일 반드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내용 역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나 천지를 만든 여호와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도와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 중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능한 일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각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너희가 욕심내고 살인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절대 다투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도와주시겠다고 신이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겠다는데 안 구한다면 그는 어쩌면 바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필요를 채워달라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지시했으라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시라 해서 그러합니다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지시라도 해서 도와주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나는 자식을 위해서 그리 할 수 없다, 지가 알아서 해야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혹시 계모나 계부가 아니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둔 곳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4장 16절 이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롭다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처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말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0: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청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5월 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제34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가 오늘 오전 7시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조찬 기도회는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장로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말씀을 전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목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해질 때 경남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지역의 발전과 회복, 교회의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며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이사장 이종승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가정중심 신앙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목회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전수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북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킨과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교육 선교와 항일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아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교단과 단체를 불문하고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하여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병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님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 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드물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 교리 차이를 넘어서

0: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달라며 한국 내에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는 하루입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희수야, 여기 웬일이고?
2: 아, 여기 유명한 오겹살집이잖아. 들어가려고 줄 서 있었지.
3: 아.
2: 야, 너 요즘 러닝에 제대로 꽂혔다더니, 오, 옷도 그렇고, 너 제대로 운동하나 보다?
3: 아, 와, 멋지나.
2: 아, 대단하다. 야, 근데 너 혼자 달리면 안 심심해?
3: 아유, 네. 매일 유튜브로 우리 러닝 전문가 치타님 영상 보면서 달리니까, 막 혼자 달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요즘은 그 회사 끝나고 안 뛰면은 아 이거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
2: 야 너 이런 기세면 곧 치타님도 만나러 간다고 하겠다?
3: 안 그래도 치타와 함께하는 무료 힐링 러닝 챌린지 한다길래 내가 바로 신청했지. 희수야 니도 고기 좀 그만 구워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2: 야 내 차례다 내 차례. 그럼 난 오겹살과 즐거운 러닝하러 간다. 안녕.
4: 힘들어. 심장 터지겠다.
5: 자, 여러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확하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기울이는 시간을 줘. 자, 그럼 마지막 스마트 내 안에 열을 띄우자.
6: 아, 내 안에 에너지 불꽃을 태우자.
7: 재민님, 그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넘치신데요.
3: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치타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7: 그, 저 혹시 뛰면서 그 우주적인 그 생명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3: 갑자기요? 생명 에너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달리면서 힘들다. 아, 얼마나 더 뛰어야 되노? 막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7: 그 재민님 안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 그 미처 깨어나지 못한 잠재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정화?
7: 저희가 그 매주 그 심신 정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사람들도 참 좋아요.
3: 저기 치타님 지금 눈빛이 좀 달라.

0: 빠지신 것 같은데.
1: 아, 참. 우리 소모임에 오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해답을 찾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0: 아, 이제 네. 목소리까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1: 재민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모임은 이 재민님 같은 분을 위해.
2: 아, 저기 그게 제가 앞으로 야근하고 잔업 뭐 어쨌든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소모임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아,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 재민님, 재민님.
3: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모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0: 2단 브레이커
1: 단디 보이서이.
0: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4: 함께합니다.

0: 22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말씀만 반복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살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태복음 21장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가정의 헌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여러분, IQ가 120 이상이 되면 수제로 여깁니다. IQ가 좋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런 친구들은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IQ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Q입니다. RQ. RQ가 뭐냐면 관계지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관계지능. 아무리 천재더라도 사람과 소통되지 않으면 참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풍성하면요, 뭐 좀 IQ가 조금 약하더라도 관계가 풍성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늘 밝아요. 행복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랑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관계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용서도 풍성합니다. 관계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해도 높아져요. IQ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지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길러지냐 하면, 이 관계지능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랍니다.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 관계지능이 많이 생성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의라고 해서 이 말씀이 맞췄습니다만, 우리가 부모 앞에 서면 늘 어린이 같은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오셔서 저가 야윈 모습을 보고 걱정 한시름하고 올라갔어요. 그게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 아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몇 단계를 넘어서 6장을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1절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2: 아멘. 아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부모 공경입니다. 도덕적인 부모 공경이겠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신앙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0: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해요. 참 영적인 흐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야,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선택권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질서라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가실 때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인생에 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아멘.
0: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진, 보장되어진 계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바울을 통하여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다가 이렇게 적게 했었을까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대를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없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부모를 잘 섬깁시다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여러분, 문화가 부모를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문화도 볼 수 있고 지금 시대의 문화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작.
1: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0: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아멘.
0: 예, 이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싫어하겠습니까?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멘.
0: 이거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죄인의 모습인 거죠. 반항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건 죄인의 특성이에요. 요즘 세대를 보시면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욕합니다. 심지어는 때립니다. 너무 놀라운 충격은 부모까지 살해하는 일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위험한 징조입니다. 지진이 오는 것을 안다면 채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인간의 죄성 안에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본성이 원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아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때가 되니까 자기 몫을 지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않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자기 목적을 위해 떠나버려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기며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대듭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거침없이 뭘 하세요?

우리 큰아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에만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삶 자체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계속 죄의 본성을 가지고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보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불순종의 영이 너무 가득해졌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딴지 걸고 이것이 오늘 아이들 안에도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반항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이 반항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양육받고 믿음 안에 훈련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를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가 굳어지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순종은 행위라면, 순종이 행위라면은 공경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요. 순종이 행위라면 공경은 마음이에요. 부모와의 마음이 멀어지면 순종이라고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와의 마음이 멀어질까요? 부모의 탓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건 부모,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왜 아이 입장에서 부모와 마음이 거리가 멀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의 단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누가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부모도 태어나면서 부모는 아니잖아요. 응답하라 1988에 예전에 나왔던 그 아비가, 아니죠, 그 있잖아요. 딸한테. 아빠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래. 사랑하는 딸 미안해.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실수할 수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근거를 부모의 행위에 맞추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모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모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덮어가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약점까지도 품고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티마오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예, 권위를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게 티마오예요, 티마오. 마음으로, 몸으로, 태도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존재 가치, 부모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맺힌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종지부를 찍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겨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함이 계속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뭐 일을 같이 아버지하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게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이더라고요. 아빠, 제발 좀 나서지 마. 물론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옳은 표현 아닙니다. 유난히 부모의 허물이 많이 보일 때가 바로 여러분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역기능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것은 단 한 꿈도 없는 그런 아버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0: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내시는 공경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정말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계의 소통이 안 된 대부분들은 사람들은 부모와의 소통도 안 돼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허물을 덮어줄 때 존경이 나오게 되고 그 존경이 사랑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흘러가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다 멈추고 아르라산에 이 배가 멈추고 난 이후에 물이 쫙 빠지고 노아가 그 당시에 성경은 술을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 그러고 있어요. 술을 많이 취해서 아마 막 피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포도주가 일반 음료였으니까 많이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때 날씨가 꽤 더웠던 것 같아요. 옷을 다 홀라덩 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본 연관이 노아의 아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발가벗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만 달려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술 취해가지고 저짓하고 있다.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래서 이 함의 형 샘과 함의 동생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보러 가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않고 잘 보세요. 성경에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닌 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돌추어내어서 이말점을 하고 다녔던 함에게는 조주를 내려버리고 아버지의 수치의 허물을 이렇게 감싸준, 덮어준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왜 복이라는 것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3절 말씀을 보겠는데,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1: 그의 속은
0: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형통의 비결은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형통은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2부 시간에 나갔더니 나이 드신 우리 성도께서 저보고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큰 감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경감 받고 싶어서 그러신지 알 길은 없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조사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걸 떠나서 존경받는 기업의 대표 회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조사해보니까 85% 이상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부모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인 거죠. 태도는 항상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광고에서 나오는 술술 잘 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 존중해주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죄짓다가 오래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장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가치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릅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잘 된다는 것은 이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진 소통이 잘 된 사람, 부모와 수직진 소통이 잘 된 사람은요 반드시 수평적 소통도 잘 됩니다. 사회에서 왜 소통이 잘 안 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거는

부부 관계까지도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족장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복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해줬어요. 아버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형들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 그 자녀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다 살게 됐잖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뭐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링컨이 가난했을 때 어머니가 링컨에게, 어린 링컨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살아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물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백악관 집무실에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낡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겼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링컨이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심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계신, 요양원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어머니, 아버님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끝까지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학교와 사회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잦은 마찰을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맞대어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직장의 상사도 무시해요. 리더십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 무시합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가정에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레슨이에요.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될 훈련이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좀 늦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여러분, 그 권위 아래에서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날 지나친 자녀 중심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독 더 강합니다. 자녀만 무조건 잘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잘되면 뭐합니까? 자녀 잘돼서 뭐합니까? 나중에 부모 다 떠날 텐데, 부모 다 버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감정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 여러분이 짓는 표정,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 이거 다 여러분 교육이 됩니다.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들, 또 직장 상사, 공동체의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요.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말씀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사회 어느 끝의 곳을 나가더라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공동체를 사랑해갑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의 원리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공헌을 많이 합니다. 참 공헌 많이 해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의 최고 부호였던 수많은 대학교를 설립했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립했던 자선사업의 최고

0: 1인자라고 하는 미국에 지금까지도 록펠러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무척 예를 썼던 사람이 존 록펠러입니다. 이 존 록펠러의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 지침 10가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신앙 지침을 10가지를 그렇게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10가지 신앙 지침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 지도자를 존중해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세 번째, 교회 출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이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얘기죠. 네 번째가 뭐냐면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뭐냐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하면 하루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뭐냐하면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가 뭐냐하면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가 뭐냐면 너가 나중에 장성하거든 꼭 남을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열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를 앉아라 그랬어요. 록펠러는 이 열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무후무한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데 록펠러가 여러분 교회를 4,928개를 세웁니다. 전 세계 교회 개척하는 곳에 자기의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대학을 설립합니다. 제가 이게 두 가지밖에 아닌데 엄청 많습니다. 자선사업, 생명유지사업, 과학발달하는 일들에 어마어마하게 이 록펠러 재단이 크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 하면 록펠러가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록펠러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의 얘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하나님께 복받는 비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많이 안아주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오셔서 안았는데 예전에 그 어머니의 몸체가 좀 아닌 것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안았을 때 참 좋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 현장을 좀 준비했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순종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부모는 나를 있게 해주신 존재론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질서 그 옆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즉시 순종한다.
0: 아멘.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부모의 권위가 시작!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공경입니다.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마음 중심부터 부모임을, 부모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위치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포옹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더라도 어린 아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주 안아줄 때 부모는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약점, 단점, 허물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실력 IQ라고는 지능, 뭐 대단한 그런 것보다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

0: 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 꼭 하시고 좀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0: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1: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0: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1: 이남 이녀고요.
0: 삼남매.
1: 사남매.
0: 사남매.
1: 이남 이녀.
0: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1: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0: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1: 많아요,
0: 보이는데.
1: 많아요, 목사님. 어.
0: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1: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0: 네네.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1: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0: 오빠 친구.
1: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0: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1: 아, 늘 좋은 오빠였죠.
2: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1: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와,
2: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1: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네.
0: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0: 그럼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2: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네.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과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2: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 네네.
0: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네.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네.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0: 정형외과.
1: 네, 네.
0: 뼈 부러지고 그런데
1: 고쳐.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

0: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1: 시청역 성모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네.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0: 그러면 저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1: 네네. 네.
0: 뭐가 네. 제일 잘해요, 남편이?
1: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0: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1: 맞아요.
0: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1: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사원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1: 네네.
2: 네.
0: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네.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네. 결혼은 했어요?
1: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0: 봤죠?
1: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네. 다 해외 고 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네.
0: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1: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 선수예요, 목사님.
0: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1: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세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에너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2: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1: 네, 네.
2: 네.
0: 그럼 부모님들은?
1: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네, 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2: 와.
1: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0: 그럼 시댁은?
1: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그러셨군요.
1: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1: 맞아요.
2: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1: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네.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1: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0: 교회 가기 시작했고.
1: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입문하게 됐죠.
0: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1: 네.
0: 무슨 뭘 가르쳤어요?
1: 제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0: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1: 네.
0: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1: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적부적 정신없이 살았죠.
0: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1: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0: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1: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

0: 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해서 영어로
0: 외웠어요? 아니 한국말로 외웠죠.
1: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네.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1180 매일 주는 구절을
0: 구절, 그러니까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아,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네, 네.
2: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2: 찬송의 가사 네.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0: 네, 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지요.
2: 아, 그러면
1: 믿는 여기서.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 네네.
0: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뭐
0: 네,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네.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

0: 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네.
1: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0: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1: 그러세요?
0: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1: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0: 맞아요.
1: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0: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 또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0: 네.
2: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0: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2: 네.
0: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0: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0: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네. 슬픈 많은 이 세상.
0: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0: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0: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2: 오.
0: 젊었을 때는 제가 뭐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0: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0: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1: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은 죽음의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입니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로 표현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부터는 베드로 이야기가 길게 전부 17절에 걸쳐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아주 길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달랑 한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야고보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고보가 살아나도록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야고보의 이 한 줄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 다시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가봐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나중에 높은 자리 주님이 1인자 하시고 2인자, 3인자의 자리는 우리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였죠.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부자 되는 자리, 주님 그런 자리는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찍질 당할 것이고 침뱉음 받을 것이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보좌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동시에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보좌에 앉고 싶은 야망이 살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영향력 있나,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는가, 사람은 달라도 마음속 보좌는 하나씩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보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잔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떨며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알고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몰랐고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이 약 15년쯤 뒤에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보좌를 꿈꾸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좌를 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나 이렇게 바뀌어 살겠어 라고 하는 굳은 결심입니까? 아니면 이대로는 안 돼, 나를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의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도덕적 각성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죽으셨고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야고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보좌를 꿈꾸던 사람에서 잔을 마시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압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좌를

0: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한 줄짜리 죽음은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 줄은 말합니다. 그는 결국 그 잔을 마셨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그 잔을 야고보는 결국 마셨다. 이 이야기를 그 한 줄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칼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순교의 현장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앞에도 잔은 놓여 있습니다. 용서의 잔, 손해의 잔. 여러분,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이름 없이 섬기는 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시나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잔, 내 계획을 포기하는 잔,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유망한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택하는 잔. 우리도 매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보좌를 주시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보좌입니까? 아니면 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좌를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잔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사상과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성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0화 이름 없는 헌신

0: 선교사가 다녀간 뒤 며칠이 흐른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마당에서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장작을 옮긴다. 어른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아이의 숨결이 기적처럼 돌아온 생명이었다.
1: 아니, 기적처럼 살아났어?
2: 그 서양 선교사가 대체 뭘 먹이고 간 거요?
3: 열 내리는 약을 썼다고 했어요. 사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럼 그 기도 덕분에 병이 나았다는 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게 잣죽을 써가지고 기운을 차린 거지.
3: 예, 예. 분명 그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1: 아이고, 참나. 이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아,
2: 그러게 말이요. 뭐 떡이라도 좀 싸서 보내야 쓰겄다.
3: 그러면 제가 내일 교회 갈 때

0: 챙겨 갈까요?
1: 그러거나 말거나.
2: 아 저기 그 교회라는데 그갈때 내가 같이 가야 안 되겠어 그거? 아니 그래도 그 우리 아들을 위해 뛰어오신 분들인데 그.
0: 같이 가면요. 나는 너무 좋지요. 같이 가요.
2: 그나저나 이게 복장이 가긴 좀 그런 이게 제 한복이 저게 어디 있나 이게 저게.
0: 한복 저 알아요.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3: 시간이 흘러 교회 마당. 남편은 여인과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다. 활짝 핀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0: 괜찮아요? 많이 울던데.
2: 아니요. 이 꽃가루가 자꾸 코에 들어가가지고.
0: 자요. 손수. 이걸로 닦아요.
2: 고마워.
0: 아유, 당신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날도 오네요.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확실해.
2: 아니 근데 이거죠.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닌겨?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믿진 않았을 거 아니오?
0: 아 그럼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죠.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사엘이 씨 선생님.
3: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주에 처음 서양식 빨간 벽돌집이 생겼고 그곳에 가면 맛있는 사탕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어린 지두루는 몇 시간을 걸어 교회에 도착한다.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 사이리 씨는 사탕을 먹기 위해 추위를 건디며 온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0: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선생님의 품은 지금처럼 늘 꽃향기가 났고요.
3: 아직 어렸던 지두루는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 하지만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매일 3시간 넘게 걸어 도착한 빨간 벽돌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0: 오늘도 왔구나. 오는데 안 힘들었어?
4: 괜찮아요. 여기 오는 길은 너무 즐거워요.
0: 그래? 그러면 참 다행이네.
4: 근데 여기 오는 거 들키면 혼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알면 참 좋겠다.
0: 그런 소망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4: 정말요? 좋아요.
0: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주위 아줌마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딱 하나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2: 그 참 그 안타깝네 그.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여보.
2: 응?
0: 부탁이 있어요.
2: 뭔데?
0: 우리 남는 돈 못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
2: 영명학교에 주자는 말이요?
0: 그 여성도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 덕분에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2: 그래,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차차 생각하지고.
3: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함께 예배드리

0: 들인지 오래지 않아 지드루 부인은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된다. 남편은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긴 말들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곱씹는다.
1: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구먼.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0: 여성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다던 그녀의 소망이 이제는 그의 삶이 되었다.

0: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밭을 팔았다니.
1: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0: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그 얘기요. 그 돈을 다 학교에다가 갖다 줬다면서. 이런 팔푼이같이. 너 그것도 네 마누라 이름으로.
1: 아내 노력 없이는 생길 수 없는 재산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제대로 숨 한 번 못 돌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산 밭이라고요. 그리고 아내 기도 때문에 저도 믿음이 생겼고요.
0: 믿음은 믿음이고 밭은 밭이지. 그걸 왜 팔어? 아니 그 밭은 우리 장손한테 물려줘야지. 응? 아이고 내가 지금.
2: 그녀가 남긴 밭을 팔아 영명학교에 기부한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든다.
3: 아니, 제정신이요? 그걸 왜 팔아서 넘겨?
4: 아, 지드루 부인 그렇게 기도하니 그냥 남편도 예수쟁이란 만들었구만.
3: 아이고, 이 답답이.
4: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 그렇게 뒤통수를 칠줄 몰랐네, 그려.
1: 뒤통수라니?
4: 아, 완전 뒤통수지. 뭐, 그걸 왜 거기다 줘? 줄 거면 날 줬어야지.
3: 왜 널 줘?
1: 널 줬으면, 응? 우리 아내가 다시 눈을 번쩍 뜰걸? 다들 이해 못하는 거 알아. 나도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뭐 이제 괜찮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했구나 싶어.
2: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품고 지켜낸 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었다. 가난과 무지, 유교의 굴레 속에서 아이를 품고 가정을 지키며 밥을 짓고 빨래하며 눈물로 기도한 이들.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지드루 여사는 그런 이름 없는 헌신자들 가운데 하나다. 배움은 짧았지만 믿음은 깊었고 말은 적었지만 사랑은 넓었다. 그 따뜻한 불빛 하나가 모여 조선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KBS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0화 이름 없는 헌신 출연 이은영, 유춘희, 임항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승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0: 시간 규회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규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규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당신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114개국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 팟캐스트 1억 2천만 다운로드, 6만 교인의 목자, 미국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 역임한 프레스톤 우두교회의 잭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최초로 영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God left heaven and came to earth, born through the portals of a virgin's womb, lived a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as our Redeemer, our Savior.
2: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구속자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 Was in the tomb for three days,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He is enthroned above all, and he's coming again.
2: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All of that for this purpose, for this passion, and that is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2: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0: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 집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 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함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분노를 넘어 화목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나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산상수훈은 어떠한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천국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사님, 천국 백성의 삶이 왜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율법의 규칙들을 다 지키셨다라는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참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단순한 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 이런 규칙들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조항들을 외적인 행위만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늠만 하지 않으면 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옛 율법이 어떠했는지 우리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육계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외적인 행위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중심이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씀을 해주시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갈 날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이죠. 우리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형제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살인과도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이야기해요. 막 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라가라는 것은 빈 깡통, 깡통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다라는 그런 이제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어감의 이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그 당시 대중들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많이 사용한 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흔히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욕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모욕적인 욕설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아무리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들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만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게 헤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진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향한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한 가족 안에 있는, 한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보여줘요. 마치도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집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

편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습니다. 업신여기고 싶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 또한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짜증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천국의 언어로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최대한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지요? 사랑해야 되는데 짜증이 먼저 튀어나오고 품어줘야 되는 것도 아는데 화가 터져 나옵니다. 이해해야 하는데 날카로운 말도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다시금 다짐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왜 이것이 쉽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 행동 뒤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움의 말이 나오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말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분노와 믿음의 그 뿌리 자체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은 단지 겉모습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모습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치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정직하게 내려놓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이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그런 상황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주요 활동하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빠르면 3일 좀 여유를 가지면 한 5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로 떠납니다. 3일간 5일간 걸려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단 앞에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막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대로 두고 너는 먼저 갈릴리까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킨 뒤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길에 문득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짓말을 했고 아직 풀지 못한 그 관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로 오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이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의 개념으로 해본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미움과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곳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용서와 화해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내 감정이 풀렸을 때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너의 감정이 풀리고 네가 기분이 좋을 때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요 내 감정하고는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곧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도 있고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내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0: 사명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요 더 이상 상처를 쌓아두는 삶이 아닙니다. 상처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상처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가고 은혜로 그것을 치유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어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굉장히 긴급하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긴급한 요청을 하십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 어디입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 너희가 서기 전에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일이 화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루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고 먼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98.1 메가헤르츠 신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쯤 이제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 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0: 궁금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끼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쵸?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 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우리
1: 네.
0: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그냥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0: 네.
1: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1: 초등학교
0: 찬송가도
1: 저학년 때까지?
0: 듣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1: 아, 네.
0: 아, 모르셨어요?
1: 그거는 네, 그거는 잘 몰랐어요.
0: 아,
1: 그냥 극동 방송이 있는 건 알았는데,
0: 극동
1: 그게
0: 방송이
1: 기독교.
0: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교회. 예. 예수님 이렇게 알리는 방송. 근데 우리 이제
1: 네.
0: 우리 김수남 숙모님께서 교회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예.
0: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1: 네.
0: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듣고 계셔서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선물.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쵸? 우리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0: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1: 네네.
0: 네, 같은
1: 같은
0: 유산균으로 해주세요.
1: 유산균.
0: 네.
1: 같은 유산균. 자, 우리 숙모님 유산균 좋으실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숙모님,

0: 듣고 라디오 혹시 생방송 출연해 본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우리 숙모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 건 거예요. 네.
1: 네.
0: 신기하죠?
1: 네, 그러네요.
0: 목소리는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1: 아, 네.
0: 많이 출연해 본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1: 아, 네.
0: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1: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0: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있잖아. 천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0: 우리 이시은님,
1: 네.
0: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1: 아,
0: 우리
1: 네.
0: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었을 때요?
1: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0: 네네.
1: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1: 천국이요?
0: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1: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 아멘.
0: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

0: 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1: 아멘.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0: 예,
1: 제가
0: 예.
1: 이번 주나
0: 예.
1: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1: 생각은
0: 주에? 오케이.
1: 했는데.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0: 예.
1: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알겠죠?
1: 알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숙모님,
1: 네.
0: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주한 주는 숙모님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1: 혼자도 잘갈것 같아요.
0: 잘갈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1: 네, 시은이를
0: 다행이고.
1: 믿어 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울산 극동방송 통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요.
0: 예.
1: 언제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1: 네.
0: 김수남 권사님 너무
1: 네.
0: 고맙습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님 꼭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바 토부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갓길에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갓길에 대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네.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갓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분 다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갓길에 네.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다가갑니다.
0: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주차합니다.
0: 예,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1: 네.
0: 저희 극동방송에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1: 네. 예.
0: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고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에서
0: 미뤄. 아, 부산에서. 부산에서.
1: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1: 네.
0: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2: 됐습니다.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2: 예. 네.
0: 자,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2: 김미자.
0: 김미자.
2: 예.
0: 김미자.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0: 자, 소급 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 부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그러면 저 유산균.
0: 유산균.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2: 쓰는 게 있어가지고.
0: 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균.
1: 네.
0: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1: 저는 아내하고 같이 다 하려고요.
0: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1: 예.
0: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2: 뭐요?
1: 뭐 처제가 좋아할 게 뭐
0: 뭐가 있을까?
1: 뭐가 좋을까?
0: 뭐가 아닙니까? 좋을까? 자, 우리 처제.
2: 네.
0: 처제는 뭐가 좋아요?
2: 좋아요.
0: 예?
2: 김부각 먹겠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미자님.
3: 네.
0: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3: 아니요.
0: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3: 네.
0: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네.
0: 그것도 전국 생방송.
3: 그래요?
0: 네.
1: 처제한테 고마워.
0: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예. 방송도 타고. 예. 근데 극동 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저는 극동 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0: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2: 네.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0: 들을 시간이 없어서.
2: 네, 직장 다니어가지고.
0: 어떤 방송인지는 아세요?
1: 네.
0: 어떤 방송이에요?
1: 뭐.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0: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 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1: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0: 아는 편이에요. 다녀봤어요?
1: 네. 다녀보기는 봤어요.
0: 아내분은요?
2: 저는 안 다녔습니다.
0: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2: 네.
0: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2: 네.
0: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네. 있잖아요, 그쵸?
2: 네.
0: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1: 나도 고마워. 항상 생각해주는 게 고맙죠. 그게.
0: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1: 네네.
0: 이렇게 속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1: 저도 뭐, 예 저도 처제한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뭐 엎고 댕긴 거는 거 그런 게 기억 많이 나요.
0: 아이고 그래요. 엎고 댕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1: 네, 안 그래도 뭐 항상 뭐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0: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1: 천국.
0: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

0: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0: 해보셨구나. 예.
1: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0: 네.
1: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0: 네.
1: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0: 네.
1: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0: 네.
1: 그랬거든요.
0: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교회 다니시라고.
1: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그게 힘들다나 어차피 핑계인데
0: 네네.
1: 참이 살아가면서 이 아직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몰라도
0: 네네.
1: 마음은 항상 있죠.
0: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주위에 교회도 천지인데.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감사합니다.
0: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일단
1: 3단까지 갈까요?
0: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1: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0: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극동방송도 오래됐지요.
0: 오래됐죠.
1: 네.
0: 오래됐어요.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일단은 뭐 소개를 받아보는 게
0: 알겠습니다.
1: 좋겠죠.
0: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오신 분이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저를 죄와 수밖에 없는 죄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1: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그래 뭐
3: 오랜만에

0: 아니지.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은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님 오늘 이렇게 네.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형부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 분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네.
1: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루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뭐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유소를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 꾸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고백할 복음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유소가 뭘까요? 기름 넣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 복음에 담아서, 자, 주유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상황극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을 했죠. 물론 이제 제 우리 직원까지 하면 네 사람이지만 기름을 주유하러 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인기남. 야, 우리 신전사님 멋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정말 멋져요. 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돈도 많고요.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참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허전한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관심도 많이 받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면 뭔가가 허전함이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이 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을 해도,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차를 가져도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왠지 슈퍼카에는 기름을

주요하는데 내 마음에는 뭔가를 이렇게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고급 세단을 탄 부자. 그죠? 돈도 많아요. 시간도 있어요. 집도 참 좋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부자였지만, 근데 이 사람에게도 참된 쉼이 없었던 거예요. 골프를 치는 그런 취미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고, 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사람, 세 번째, 그죠? 리어카를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냥 빈 박스. 어디에 빈 박스가 없을까? 그빈 박스를 주워가지고 생계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어르신이었죠. 근데 이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두 명보다는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얼굴에도 기쁨이, 마음에도 행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인기남, 슈퍼카를 다니는 인기남은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마음 속에는 공허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부자, 집도 좋고 늘 이렇게 취미 생활하는 그런 부자도 마음에는 쉼이 없었다. 진정한 쉼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리어카를 가지고 빈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새벽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극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에게는 참된 쉼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거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을 길러 온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물만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죠. 물론, 미네랄 워터 마시지만, 그러나, 인정이라는 물, 돈이라는 물, 출세라는 물, 명예라는 물, 성공이라는 물들을 마시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물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마실 때는 기뻤어요. 좋았어요. 잠깐 기쁨은 주어지겠지만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면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마시고, 또 갈증을 느끼고, 그것이 세상에 주는 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아줄 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기분이 금방 안 좋아져요.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적이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꾸중을 듣거나 또안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속에 아픔이 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또 못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출세라는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위해 달려가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또 달려가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세상이 주는 목마름을 조금씩 조금씩 채우는데도 또 목마르고 또 채워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잠깐 기쁨을 주고 잠시 잠깐 행복을 줄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기쁨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사에 보면 참 귀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어릴 때부터 세상의 향락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기에 가면 기쁨이 있겠지, 여기 가면 즐거움이 있겠지, 여기 가면 행복이 있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무언가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몰라요. 세상이 참 빨라요. 휴대폰도 요즘은 얼마나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1이 나왔는가 싶었는데 7이 나오고 벌써 8이 나오고 차도 보면요 같은 차종인데도 1년마다 차가 막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참 빨라요.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피곤해져요.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부터 해서 우리 부모님 어른 세대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0: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받은 기쁨과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보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 멋지다. 우와, 예쁘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레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당신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114개국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 팟캐스트 1억 2천만 다운로드, 6만 교인의 목자, 미국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 역임한 프레스톤 우두교회의 잭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최초로 영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God left heaven and came to earth, born through the portals of a virgin's womb, lived a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as our Redeemer, our Savior.
2: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구속자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 Was in the tomb for three days,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He is enthroned above all, and he's coming again.
2: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All of that for this purpose, for this passion, and that is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2: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0: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 집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 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가이사의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증언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명시한 하나님의 규율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존중과 감사와 순종으로 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가의 삶에서 드리는 오늘 첫 곡은 어머니의 사랑을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들으셨던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이 찬양곡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찬양곡 들었습니다. 승가의 세미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다 함께 천국 갈 때입니다. 이 찬양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의 9...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릴 때는 이날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에 또박또박 적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남아있는데요. 그땐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아마도 매일을 대신 살아내는 일일 겁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고, 힘들 때 대신 견뎌주고 싶고, 넘어질까봐 늘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은 늘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감사는 줄어들고 표현은 더 서툴러지곤 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럼 알겠지 하고 넘어가고,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알아주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표현될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하루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시 고백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라며 어버이날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행복한 가정의 부모님 통해 라는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충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먼저 등산화 선물, 동일하게 한 주간 데일리 미션에 가장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세트, 매일매일 출석 단어를 문자와 댓글로 보내주시는 분들,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 단어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스틱, 아, 지금 조금씩 여러분들의 참여가 생겨나고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시는 분께 일단은 보내드려볼까 하는데요. 산삼스틱과 노래 선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 만나봐야죠. 오늘은 금요

19일 성경 퀴즈, 넌센스 아닙니다.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이자 또 교회의 출발점이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역사적인 장소,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여섯 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의 땡땡땡. 이렇게 드리면 좀 알까요? 네, 여섯 글자. 땡땡의 땡땡땡.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장소.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함께합니다. 나의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함께 하셨는데요. 아, 이런 또 어버이 찬양 또 부모님 찬양을 좀 찾아보고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 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만 찬송가에 들어있는가, 찬양에 들어있는가. 우리 아버지들 서운하시게. 예. 아, 아버지에 관한 찬양,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진짜 뭐 이렇게 어머니에 관한 찬양처럼 아버지에 관한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관한 그런 찬양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추천 한번 문자와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나가는 날인데 문제 한번 더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시작이자 교회의 출발점이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그 장소. 정답은 여섯 글자입니다. 땡땡의 땡땡땡. 뭐 누구누구의 땡땡땡 뭐 이런 게 되겠죠. 아,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곡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아의 찬양입니다. 주의 가정.

다음 주에 있을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관련한 내용들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신윤원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양육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읽으면요, 갑자기 읽어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하는 방법을 제가 듣고 한번 따라해보는데 분명히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할 때 뭔가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것이 있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하는데 이 자녀 양육에도 우리가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를 해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좀 막혔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꽝 뚫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 양육에서 지적인 것, 영적인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에서 반복학습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교육계나 학부모들 사이에 선행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죠.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적 문화적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앞에 공부할 걸 잠시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까지 공부해야 되는 초가 선행 학습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옆집 아이는 어디까지 공부했다더라, 특목고를 가려면 이 정도는 마스터해야 된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난발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행학습, 여러분 지금 자녀들 다 선행학습, 여러분 손자들 선행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행학습이 정말 학습과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냐? 많은 상담 사례와 공부 패턴을 조사한 결과 성적 향상과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능 논술을 시험을 치고 그리고 특목고 같은 그런 시험을 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사고력과 그리고 응용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깊은 사고와 그리고 자유자재로 응용을 하려고 하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념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자재로 응용을 하고 또 논술같이 깊이 있는 사고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선행학습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도리어 반복학습이, 우리가 깊이 있는 반복학습이 도리어 깊이 있는 사고력과 그리고 다양한 자유자재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빈 하우스라는 분이 망각의 곡선 가설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인출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지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식이 내게 장기적인 지식으로 굳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반복적인 인식 과정, 인출 과정이 계속돼야 된다. 그 반복학습이 그런 장기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개념을 인식하고 자기 걸 만들려면 그것은 선행학습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지나간 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을 비교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은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방학에 학습을 어떤 학습을 했느냐. 보통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공부할 때 방학 때 실력 차이가 확 난다고 그러잖아요. 방학 때 학습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일반 대학생 전학

자기 목숨이 자기 정리는 서울대학 입학한 학생들은 49%가 여기 학습을 한 거예요. 일반 학생 11%. 그리고 자기 학습은 23% 대 20 비슷해요. 그리고 다 맞게 예습은요, 서울대학 학생들 19%. 그리고 일반 대학 학생은 59%가 선행학습을 한 거죠. 기타는 9%, 8% 비슷해요. 여기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대학 학생은 방학 동안에 지난 학기에 배운 것에 대한 복습과 정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 학생들은 꼭 서울대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데이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예습의 59%, 거의 60% 된 학생이 거의 예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에 3,121명의 서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서울대학을 가려면 복습, 지난 공부에 대한 정리학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진리였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행학습이 아니라 복습을 통해서 반복 복습을 통해서 그 개념이 완전히 자기 거로 되고 그때 응용이 되고 논술이야 돼 깊이 있는 사고력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 칠 때 사시선다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골라 찍어요. 보면 답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래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잘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너무 많이 푸니까 답같이 생긴 게 있다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처럼 답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지금 논술 시대와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할 때는 그런 학습은 맞지가 않는 거죠. 특히 선행학습은요, 사실 학습의 집중도나 그리고 성취도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심리로 학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잔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대안학교 보내고 그러는 문제들이 바로 이게 선행학습이 낳은 병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행학습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심리적 요인. 순이와 순이 엄마가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앞에 들고 아주 심란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서 그 성적표를 착착 찢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다음 학기에 도전하자. 내가 선행학습을 시켜줄 테니까 다음에는 한번 공부 성적을 높이자. 그렇게 돼요. 그렇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죠. 사실은 역사나 여러 가지 명언들에 보면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하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부는 달라요. 공부는 과거지향적이 돼야 돼요. 우리 만약에 공부를 미래지향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공부는 과거지향적. 과거를 분명히 다져놓지 않으면 미래는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교과과정을 우리가 나선형 교과과정,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학교나 거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교 배운 내용을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중학교 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것을 난이도를 높여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중학교 수학책하고 고등학교 수학책을 같이 놓으면요, 단원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1차 방식, 2차 방식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난이도의 차이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핵심 영어, 기본 영어 배우고 그 다음 핵심 영어 배우고 그 다음 종합 영어 배우고. 여러분 멘토맨 시대예요. 내가 멘토맨 많이 가르쳤다. 아이들 두들겨 펴면서 그때는 몰래바이트라고 해서 몰래바이트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과정한테 보면 여기도 두부정사, 여기도 두부정사, 여기도 나와요. 근데 구문의 난이도들이 달라지는 거래. 학문 높이. 결국 과거에 대한 것의 기초가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방정식을 모르는데 함수를 풀 수 있습니까? 푸는 사람이 있어요. 통밥으로. 사지선다니까 때려갖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반복학습을 되게 완벽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선행학습이란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라서 이 선행학습은 뭐냐?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해서 나온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에 근거한 불합리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심리적인 요인이랄까요? 과거 시라고 미래를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그 심리에 근거한 학습 방법이 그런 심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선행학습이에요. 또 우리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심리적 요인은요, 앞서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남들이 아는 걸 내가 모르면 열등감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빨리 가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면 실력이 앞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 실력이 뒤치진다 생각해요. 근데요, 실력은 빠르고 늦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얕음과 깊음의 차이만 있는 거지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없어요. 빠른 사람들이 도리어 더 늦어지고 빈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앞서가는 남들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그게 실력이 앞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속도가 실력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축구선수도 달리기선수도 아닌데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우리에게 선행학습을 조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선행학습에 무조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면 새로운 학습 내용을 습득을 하고 또 개념을 받아들일 때 아이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진도를 못 맞출 수 있으니까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런 당황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는 약간 그 학습 내용에 안면이 있으면 친해지니까 우리가 안면에서 만나면 편하잖아요. 학습도 약간 안면이 있으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학교 책 받으면 우리 옛날 중계방학하고 이럴 때 그 책 주단에 그 집에서 국어책 한번 읽어봐라. 안면 터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까지예요. 그 이상 가는 선행학습은 도리어 백해 무익하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정말 탁월하게 키우려면 선행학습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반복학습, 우리가 안면 트는 그 학습조차도 반복학습이 없으면 그 안면 한번 트고 끝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작업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면 반복학습, 여러분 선행학습 자꾸 해라. 네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뗐더라. 걔들 훌륭하게 되는 경우 잘 없어요. 어쩌면 깊이 있는 공부는 못하고 그냥 수박과학길로 간단 말이죠.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우리가 또 가르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훈련을 시킬 때 우리 아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더라. 그리고 또 성경을 이만큼 읽었더라. 성경 암송을 이만큼 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소중한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암송을 많이 한다고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그 읽고 들은 말씀을 피드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베레아 교회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 더 신사적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정말 3D 신앙의 멋진 컬러풀한 그런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멋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읽은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 자양분이 돼서 성장하게 했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아시리의 축복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자녀들이 축복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많이 읽었냐, 오래 성공함성 많이 하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데서 아니라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묵상하는 것,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 또 묵상하는 게 뭔지를 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하는 게, 묵상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씹었던 것도 쉽잖아요. 이 소는 일어나 아침에 여물을 막 무조건 먹어요. 그 소에는 위가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 우리도 뭐 소장, 대장, 직장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물을 먹었다가 이제 해가 뜰 쯤 되면 한 10시쯤 되면 그늘에 앉아서 첫 번째 위에 들어갔던 음식물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요. 그것을 씹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풀 안에 있던 양분이 쭉 뽑아지고 거기에 침이 같이 되어서 양분이 돼서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위에서 지방산이 혈액으로 흡수돼요. 세 번째 위에서는 물과 미네랄이 피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소화 된 이제 그 영양분이 피에 온전하게 흡수돼서 피의 혈액의 일부가 되고 그 소를 자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묵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영적 혈액에 흡수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여러분 화중지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 그림 앞에 떡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먹지도 못하는 거. 내 앞에 밥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묵상은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먹어서 내 혈액을 만들기 묵상,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대세김질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학교를 다녀왔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오면 그 아이에게 오늘 여진아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내용 관찰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체 배운 내용을 다시 생각.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반복해 주지 않으면 그건 72시간이 지나면 제로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제로 상태. 자꾸 아이에게 배운 걸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내용 관찰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여전한 목사님이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해 주디, 주었니? 라고, 왜 주디가 나오고 그래? 주었니?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해석을, 내가 해석 못하니까 목사님이 해석해 준 내용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어떻게 어떤 깨달음을 가졌니? 어떤 것을 느꼈니? 교훈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진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용하도록 도와줘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 무기력해. 그리고 이 말씀은 변수가 생기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어리석은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부딪혀도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네. 그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내거든. 우리가 돈 이야기할 때 돈은 쓴 돈이 내 돈이라.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만큼 내 돈이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실전에서도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 수학 강사들 많잖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응용 문제 안 풀면 그 공식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공식은 다 외웠어요. 응용 문제를 자꾸 풀지 않으면 그게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진정 맛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 그리고 정말 그 시대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양육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이 도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해야 됩니다. 효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해상 효지시하라. 신체는 수지 부모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감 감이 회상 내 육체를 회상하는 것은 회상하지 않는 것 불감 감이 회상하지 않는 것은 효의 시작이다. 효지시야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그래서 우리 머리도 안 깎고 그랬잖아요. 옛날 조선 시대에 내가 부모에게 이 육체는 부모가 내게 준 거니까 이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게 효의 첫 자리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입신, 행도, 양망, 어우세, 이연 부모, 효지, 중야라. 이게 뭐냐면은, 종야. 이것은, 입신이 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행하기 위해서, 양명, 어우세.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이현 부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효의 마침이다. 그런 거예요. 효의 시작, 효도의 시작은 내 몸을 부모에게 주니까 잘 지키는 것이고, 효의 마지막은 입신 양명하는 거다. 입신 양명 많이 들어봤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효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우리 가르쳐온 게 뭐냐면은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자녀 공부할 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주나. 그 뭐예요? 네 잘 되라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해갖고 네 잘 되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라. 발상의 전환을 해라. 주님 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주의 나라에 갈 때, 이럴 때에 내 아들 한편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자의정 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이들의 관심은 자기중심적이었죠.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너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방의 집권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건 너희들 알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하지 말고 패러다임 시프트

0: 것들을 해라.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해. 나 중심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일이죠.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진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남을 섬기는 나가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이웃,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계속 심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 공동체란. 그리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 심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하라. 그런데 성경은 행복하라. 너희들이 서로 함께 행복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걸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심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 너는 1등이 되고 다른 사람 없어. 우리 기도할 때 만나면 축복하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오. 그럼 나쁜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할까? 나쁜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가르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 주일날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에서 이제는 반복학습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훈련에서 능동적인 훈련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그리고 행복을 주도하는 인생에서 블레싱하는 인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멋진 인생 될 거예요. 형보다 뭐 형만한 아우 없다. 이건 내가 옛날에 많이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형만한 아우 없으니까 나라가 발전이 없지. 형보다 아우가 잘 돼야 되지. 그래 나라가 발전. 나보다 우리 자녀 더 잘 돼야 되지.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형보다 뛰어난 아우가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내 아이가 더 잘 될 때 나라가 발전해. 그 가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십니까. 저기는 저는 그 창원에 있는 창원 남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유희 교사라고 하고, 사실은 저는 김해에 있는 복된 교회에서 섬기는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교사님 시절이 네. 어떤 기억이셨는지 소개해주세요.
1: 그때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김해에 내려와서 이제 처음 기간제 교사를 이제 하면서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라디오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뚜뚜뚜뚜. 정말 기적같이. 제가 뭐 잡은 것도 아닌데. 아들이 12월 6일생이다 보니까 추웠어요. 춥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데 그 찬양을 제가 원래 좀 좋아했었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도 있는데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송을 이제 갑자기 제가 튼 것도 아닌데 진짜 기적같이 정말 생생하게 뚜뚜뚜. 그 제가 사실은 극동방송에 뭔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이걸 자주 보냈어요. 뚜뚜뚜.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큰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시험 방송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늘 집에서도 켜져 있고 운전 중에도 늘 함께하는 극동방송. 저한테는 정말 보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같이 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 그게 극동방송이었어요.
3: 지난 30년 힘들었던 순간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나요?
1: 저희 아이가 좀 별났거든요. 유사자폐라는 말도 들었었고요. 네, 그런 강화정에서 또 중국에 혼자 유학도 갔었고요. 갔다 와서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진로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됐거든요. 아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죠. 아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2: 30년을 맞은 차원 극동방송이 앞으로 바라는 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있으시다면.
1: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있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극동방송은 늘 존재하시잖아요. 그런 선포의 능력이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정말 이 자리가 든든히 서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네, 창원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30주년을 축하하며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되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갈 출석 단어, 오늘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우리 미니 PD 충디가 만들어주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시작이자 또 교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그 장소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초대석 만나봅니다. 은혜 충전 초대석,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0: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가 진행될 예정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 FEBC 게시판에도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국제합창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소개를 위해 이상칠 장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창원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랜만에 극동방송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경남국제합창제 집행위원장 그리고 사단법인 경남기독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고 창원대원교회 장로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이상칠 장로입니다.
0: 네, 장로님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이번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GICF 2026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작년에 이제 이어서 올해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GICF는 경남 인터내셔널 코랄 페스티벌의 약어가 되겠고요. 작년부터 경상남도가 인수를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다음 주 5월 13일 합창 포럼과 저녁에 합창 세미나 그리고 3일간의 순회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5월 14일 목요일에는 진주에서 또 15일 금요일에는 김해에서 16일 토요일에는 창원에서 각각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0: 네, 올해 특별히 2회째를 맞는 국제합창제가 됐어요.
1: 네.
0: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1: 네, 원래는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되면서 문화사역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컨셉을 찾던 중에 합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문화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2012년부터 우리 조관행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할 때인 2012년부터 13년간 코리아 합창제라는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0: 예.
1: 이것이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해왔던 것을 2025년 작년부터 경상남도로 이관되어서 이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구자천 장로님이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0: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리아 합창제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제2회를 맞는 경남 국제합창제가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특별히 이번 국제합창제는 공연들에 앞서서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1: 네.
0: 이번 포럼과 세미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작년에는 없었던 올해 이런 특별한 순서를 넣게 된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번에 경남국제합창제에서 특별 행사로 부대 행사로 국제합창 포럼과 국제합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최하게 된 이유는 합창 포럼은 세계의 어떤 합창 흐름이라 할까요? 또 국제 행사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그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는 예술 감독이나 책임자들을 초청하여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경남 국제 합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비전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합창 지휘자가 오시고 또 외국에서도 지도자들이 오셔서 아주 귀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창 세미나는 ACDA 즉 미국 합창 지휘자협회죠. 세계에서 가장 거리 있는 행사인 전 세계 5천 명의 지휘자들이 모인다는 작년 댈러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 마이애미의 벨 아르모니아라는 합창단이 오게 됩니다. 거기 예. 지휘자가 신디 앨리스라는 분이신데 이번

0: 분이 이제 합창 강의를 하시고 벨하르모니아가 시범 합창을 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신청을 하시고 지휘자들이 이 합창단이 이렇게 유명하고 잘하는 그런 이유와 그런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또 합창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합창 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 가지 좀 가벼운 궁금증이긴 한데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강사분들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좀 섭외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0: 예, 제가 이제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그 팀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실력을 또 경험하면서 초청하게 된 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동경국제합창제에 우리 박신하 교수님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동경국제합창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번에 오는 동경 세이센 하이스쿨의 고등학교 팀입니다. 아주 그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팀인데요.
1: 예.
0: 이런 직접 가서 하는 것 초청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있는 그런 국제합창제 예술감독님들 지휘자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필터링을 해서 초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경남국제합창제의 기본 방향이 퀄리티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수준 그런 퀄리티를 가진 팀들만이 우리 경남국제합창제에 초청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세계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팀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진 우리 합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자, 은혜 충전 초대석 오늘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상칠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인도하심 띄워드립니다.

0: 네, 박신하 콰이어의 인도하심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2회 합창제는 지난 1회 때보다 공연하는 도시와 또 기간이 확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1: 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 올해의 방향성을 정할 때 지금 박한수 도지사님께서 창원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경남 고루고루 이 좋은 합창 음악을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들과 의논해서 올해 동부의 김해, 중부의 창원, 서부의 진주 이렇게 세 곳에서 하게 되었고요. 또 행사 기간도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습니다.
0: 네.
1: 그리고 외국 초청팀도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어났고요. 특별히 올해 주목할 것은 각 시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10명씩 홍보 스포터즈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30명의 홍보 스포터즈들이 지금도 열심히 SNS 활동을 하면서 경남국제합창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공연 도시와 기간에 더해서 올해는 또 해외 합창단이 5개국에서 5개 팀이 방문을 하고요. 또 국내 합창단도 지역 아마추어 중심에서 시립 합창단으로 구성이 좀 달라졌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많은 팀들이 경남에 모이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1: 네. 사실 우리 경남국제합창제가 이전 이름인 코리아 합창제 때부터 전국에서 주목받는 그런 행사였고 또 프로든 아마추어든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초청되어지고 싶어하는 출연하고 싶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소문난 그 행사가 된 배경에는 정말 저희들이 최고의 무대만을 지향을 하고 또 오시는 우리 팀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오시는 관객들에게는 정말 합창의 그 깊은 풍요로움을 영적 포만감을 그런 예술의 어떤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프로팀들은 사실은 지금 전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 팀들은 프로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갖춘 팀들만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0: 네. 특별히 장로님께서 이제 이번 합창제를 준비를 맡아서 하시고 계신데 어려웠던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서만 열리던 이 행사가 이제 3개 도시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사실 3배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한 10배 정도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군요. 복잡해지고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0: 가 될 수 있고 경남이 합창의 세계적인 합창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을 통해서 정말 합창은 도민들의 화합과 또 통합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축제로 지금은 진행됩니다. 페스티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콩쿨까지 더해서 병행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이것이 뭐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참가 합창단들에게 또 오시는 관객들에게 복음의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날의 행사 때 날씨와 또 참여자들 관객들의 그 안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무엇보다도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모든 이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 원활한 행사 진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국과 경남의 문화대사로서 또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 브랜드 그런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들 기억하시죠? 예. 아, 우리 경남복지합창제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참여해 주셔야 우리 장로님께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 함께 시간을 내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교회에서도 성가대를 하고 있고
0: 아, 그렇습니까?
1: 합창단 활동도 네. 했었거든요.
0: 네.
1: 성인이 돼서
0: 목소리가 그, 역시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합창이 잘 어울리나요?
0: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목소리네요.
1: 예, 합창의 네. 그 기쁨을 해보면 그 맛을 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합창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뭐 꺼려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경남이 이곳 경남이 합창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많은 1가구의 1인 이상은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그 비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끝으로 우리 이번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많은 예약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으로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1: 예.
0: 055-282-7733 055-282-7733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 예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55-282-7733번입니다. 조직위원회로 연락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른 예약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감동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충전 초대석 이상칠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114개국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 팟캐스트 1억 2천만 다운로드, 6만 교인의 목자, 미국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 역임한 프레스톤 우드교회의 잭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최초로 영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 번이 그 사람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God left heaven and came to earth, born through the portals of a virgin's womb, lived a perfect life, died on the cross as our Redeemer, our Savior.
2: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구속자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 Was in the tomb for three days,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He is enthroned above all, and he's coming again.
2: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All of that for this purpose, for this passion, and that is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2: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0: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집회를 통해 영혼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은혜충전 초대석에 이어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영남권 말씀 집회, 말씀 부흥 집회 관련한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뜨거운 말씀 부흥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광고 내용에서도 들으셨듯이 정말 모시기 힘든 목사님이세요. 네, 말씀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고, 또 미국 그 남침례교단 이 총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우리 함께 또 여행 떠나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저희 창원극동 방송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구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간식도 저희가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또 함께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대구 우리 부흥 말씀 집회, 영남권 말씀 집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부흥 남겨주시면 관련한 내용들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 뭐 혼자 가기 부끄럽다 하시면 같이 가고 싶은 분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네, 함께 여행 가서 함께 나들이 가서 귀한 말씀 듣고 오자고 손잡고 함께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남권 말씀 부흥 집회 우리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선물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리컬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

0: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덧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작은 거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기본이 되는 표준, 이게 이제 기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그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기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어떤 것들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들이,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목적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준을 제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 사랑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로 조금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 사랑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컬컬하고 답답하면 새벽 2시에 와서도 아버지 하고 새벽 3시에도 와서 아버지 해도 언제든지 새벽 5시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늘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 한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아내는 4시 반 가까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게 되는데 모두 다 같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그때 1시 누구든지 1시, 2시 이렇게 되면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아니겠어요? 근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 집사람한테 여보 흔들어 깨워 사랑해 이러면 첫날은 그래 나도 사랑해요 이러고 잡시다 이래 할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또 가서 고온이 긴이 차고 있는 깊이 자고 있는 마누라를 흔들어 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러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요 잡시다 이렇게 3일째 흔들어서 깨웠다고 그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각방 쓰자든지 정신이 없다든지 그래 사랑하는 알겠는데 왜 사람 잠을 깨우느냐고 어제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자기가 어렵다고 이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그렇게 안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 1시에 와도 하나님 찾으면 아멘하고 찾으면 오시고 또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사랑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지요. 하나님께 사랑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은 전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일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 아닙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튜닝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다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튜닝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은혜, 그 넓은 하나님의 뜻,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성전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자라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인 거장이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끝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빚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유다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8살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뭐 사라지고 없으니까 8살인데도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을 8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기준 위에 다 세워나가는 아주 믿음의 작은 영적인 거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아이디어였지만 많은 성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끝으로 빚어가는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전혀 다른 비극의 역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몰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아들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라는 훌륭한 사람 밑에 이 자녀들은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훈계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했을 때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건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징계를 하고 책임감 있게 참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사무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이 거장으로서 이끌어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남이 요엘이고 차남은 아비야인데 개판이었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그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한데도 왜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런 몰락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한 3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앙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 좋으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1대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부모가 뭐 믿음이 좋다고 지금 주일학교 꼬박꼬박 잘 따라 나온다고 해서 장차 머리가 더 커지고서 또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공시면 돼, 콩나고 파시면 돼, 판나야 되는데 자신공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학교 동기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선후배들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믿음이 부모가 좋다고 해서 본인들이 좋은 거 전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영적인 돌봄, 영적인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세대에 부모님 믿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에 아주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생명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전부 다 멸하고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다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이래 훌륭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이 우상 섬기는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전부 하나님 믿게 만들었는데 아, 이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이 우상 섬기는 이 산당을 전부 다 복귀시키고 이 나라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듣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도 너무나 잘합니다.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데 자녀 농사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암논이 있는데 암논이 이제 범죄를 합니다. 암논이 범죄를 하면 이걸 훈계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가 다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게요.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보십시오. 또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승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의 영혼이, 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내 자녀가 믿음 좋아진다는 법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양육을 맡은 부모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양육을 맡은 양육교사와 그리고 또 셀교사의 이 겸손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랑, 이것이 결국 그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건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누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되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디모데가 어느 날 뭐 쑥 솟아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할머니 로이스, 믿음이 좋은 어머니 유니게, 그 손끝에서 꼼꼼하게 그 손길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성장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성껏 신앙을 양육받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지도록 부모님들 그리고 셀교사들 그리고 양육교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양육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한평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린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장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분명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부터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에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등부 회장도 합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뭐 늘 초등부 때부터 성가대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서 성가대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이 이 삶의 성경적인 기준이 확실하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실하지 못할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은 넘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많은 고통과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10대에도 20대에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양육이 있는데 이게 전부 세계적인 양육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배우러 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맡는 것은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어른들의 양육 프로세스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것도 어린이들까지 또 양육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기준, 가치관이 뭡니까? 기준,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으로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잣대가 성경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 세상 가치관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호고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0: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받아서 변화되고 성장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육은 기술이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은 늘 성령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셀교사, 또 양육교사, 그들의 변화된 삶,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양육자는 가정에서는 부모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셀교사, 양육교사가 다 양육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양육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 여기 어머니들 오셨죠?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애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멈추지 마시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잘 세워가는 복된 부모, 그리고 셀교사, 그리고 양육교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AND 센터 디렉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와 또 노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 네.
1: 먼저 해외 노동자들, 그러니까 해외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간 북한 주민들이 보통은 언제 하루를 시작하나요?
2: 저희가 북한 노동자들의 일과표 같은 거를 입수를 했는데요.
1: 아, 네.
2: 이게 저녁 그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파트 이렇게 좀 나누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15시간이래요.
1: 15시간이요?
2: 15시간이라고 그 중간중간에 무슨 뭐 총화 같은 것도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각보라고 해서 학습도 해야 돼요.
1: 각보?
2: 예.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네. 뭐 자력갱생이 키워드야. 이번에는 뭐 한류 문화를 뭐 처단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1: 그리고 뭐 생활총화 자아비판, 네. 상호비판도 하고
2: 그런 것도 하죠.
1: 다 있는 거예요.
2: 네네. 그리고 막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막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했으면 그걸 또 외우고 자기가 또 통독하는 뭐 시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5시간씩 이러고 어떻게 언제 잠을 자냐 봤더니 거의 한 5시간 혹은 6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24시간 가운데 15시간을 일을 해야 되면 일어나자마자 일 시작이 아니라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하고
2: 네.
1: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잖아요.

0: 하는데 그러면 그 15시간의 첫 시간대가 언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주간 시간대를 보자면 하루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5시에 진짜 일어나라 하는 네.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0: 맞아요.
1: 진짜 알람이 울리기 전 간부의 지시로 모두 일어나서 세면을 마치고 집합을 합니다. 6시가 되면요. 이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충성심 부족이다. 그렇게 기록돼서 당연히 나중에 사상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불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정치적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5시 때에 출근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침밥은 좀 챙겨주나요?
1: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먹는다라는 개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1: 만약에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이에요. 수산물 가공 공장이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놓인 것들을 뭐 굴의 껍질을 깐다든지 그 수산물에 뭐 비닐을 벗겨낸다든지 이 손으로 하는 다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 하는 작업을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같은 걸 주겠죠?
0: 네.
1: 그것도 옆에 두고서 먹으면서 일을 하는 그리고 잠깐 밖에 빨리빨리 먹으면서 그냥 끝내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다른 뭐 국제사회나 아니면 이곳에서도 그렇고 노동자의 권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저는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아침밥부터 그렇게 일하면서 먹어야 되면 15시간이면 제가 볼 때 아침, 점심, 저녁 그 세 끼니가 다 포함된 챙겨야 할 그 시간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점심, 저녁도 잘 챙겨주나요?
1: 이번에 저희가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게 개개인에게 중국 공장이 북한 노동자 개개인하고 이렇게 맺은 계약서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휴게시간 그리고 뭐 어디 다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알아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0: 네.
1: 우리는 정확하게 뭐 휴게시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계약서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점심시간 대체로 고작 30분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에는 그냥 옆에서 먹어야 되겠지만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긴 하는데 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녁 퇴근은 오후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루가 끝나면 몸은 거의 지쳐서
0: 네.
1: 녹초가 될 것 같지만 숙소에서 개인 시간을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통독을 해야 되고 뭐 비판의 시간 당연히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내가 개인이 내가 뭘 하러 여기 나왔지? 그런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게 12시간 이상만 일해도 휴게 시간이 지켜져도 사실 다음날 골골대는 게
1: 그렇죠.
0: 일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건강 문제나 안전 문제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이 안전사고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거를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쉽진 않지만 조금 조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안전모라든지 장갑, 보호장비 이런 게 없이 기계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 뒤에가 더 문제입니다. 부상자가 나와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요. 곧바로 다시 현장에 나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통지바퀴가 없어지면 안 돼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남구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당연히 기업소의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만한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걸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은 거죠.
0: 네.
1: 그거를 그러면 북한 당국 관리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니도 내라. 그리고 그 시간 못한 것들은 다 제하겠다. 이거는 충성심의 문제인데 너 그거를 다 감당할 자신 있냐?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처벌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0: 네.

0: 또 가족들한테도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압박을 해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또 그냥 일을 할, 피가 철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일하는 그런 모습이 그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런 구조라면은 정말 건강이든 안전이든 다 뒷전이겠어요.
0: 그렇죠. 이 북한 당국은 이제 외화벌이만 충당이 되면 되고
1: 네.
0: 우리 북한이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이라든지 평양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이라든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뻣쩍한 그런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만 건설하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노동자들은 송어푼처럼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1: 근데 국제사회에서 정한 노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텐데요.
0: 네.
1: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에 관해서 근데 이 규제랑은 상당히 어긋나 보여요.
0: 그렇죠.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근데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 기준에 완전히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그리고 자유도 억압당하고 있고 7일을 쉬지도 않고 일하는 그런 구조. 이거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그리고 노동자가 거부할 권리도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엔 인권조약 제7조에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노동자가 기계보다 못하다라고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근로기준 위반이 아니라 국제인권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1: 월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0: 네, 겉으로는 월 150에서 200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쥐어준 돈은 20에서 30달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상납금, 충성회 외화벌이 과제 이런 걸로 당연히 갈취해 가져가는 거고 노동자의 생활은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면요. 이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을까. 탈북하는 데 쓰지 않을까. 탈출하는 데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부에만 기록됐고요. 가끔씩 보여주기만 합니다.
1: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다.
0: 한 번에 몰아서 주죠. 이 사람이 송환이 될 때.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참 이 월에 150에서 200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중에서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뭐 10분의 1 정도에 네. 해당하지만 그 제가 보니까 여기 남한에서만 시간당 벌 수 있는 최저 돈이 7, 8달러인 거를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네. 금액이에요.
0: 그렇죠. 이제 이게 중국 노동자들도 이 돈 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이른바 3D 업종이거든요.
1: 네.
0: 어렵고 힘들고 정말 더러운 일을 북한 노동자 갖다 쓰는 거예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은 아, 이 정도 가지고는 너의 그냥 일당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150에서 200달러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1: 네.
0: 근데 거기에서도 그 북한 당국이 다 떼가고 다 가져가고 외화벌이를 충당하고 충성자금으로 충당하고 통치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1: 마땅히 누려야 할 바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외화벌이를 온 북한 주민들이 한마디라도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0: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신소재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면 상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중국에 나가면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김정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괴롭힌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자들은 체념해요. 내 몸은 그냥 기계처럼 쓰다 버려지는 존재라고 말하는, 토로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불만의 사이드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간부에게 찍히고
1: 네.
0: 귀국 후에 처벌 혹은 가족 불이익으로

0: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래도 체념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죽이면서 일을 하는, 그래도 우리 사회주의 이상 국가인 이 우리 조선에서 나를 이렇게 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일만 하는 거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손에 준 돈이 거의 없어서 그냥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좌절감은 결국 노동자의 마음속에 진짜 응어리응어리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이제 매달 일정에게 외화 과제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내년에 1월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9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외화 과제를 뭐 두 배, 뭐 세 배로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노동자들이 과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간부들은 이를 빌미로 감시와 처벌을 또한 강화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야근까지 강요되는 그런 구조에 빠지는 것인 거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또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제됩니다. 2인 1조로 묶어서 도망치거나 규칙을 걸면 함께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해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더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연이은 감시와 약탈 속에서 좌절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속히 개선돼야 될 텐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잠들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에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무엇보다 보금통일의 그날 남과 북이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A&D 센터 디렉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말씀만 반복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살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교회배 통영시 테니스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연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

카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의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에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타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전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교인 수의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듯이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만사를 행하면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사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 사회에 대해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2026년 5월 8일에 함께 하시는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찬송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 3절 가사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 가사가 너무 남 이야기 같은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는 이만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은혜가 바닥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찬송가라도 뭔가 상황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찬송가 중심으로 그 가사가 여러분들을 좀 찔리게도 할 수 있고요. 그 가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찬송가 찬양들로 오늘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찬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찬양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은혜 가득한,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양 일곱 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일곱 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끼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1장 29절에서 22장 1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커츠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인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43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에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 시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치라신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호였습니다. 극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 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또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저는 저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그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아까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His plan의 줄을 그리며 Summer Plan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Praise and Worship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진 않지만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아이이 노래는 내 목소리를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입니다. 너무 저는 이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뭐들 아 맞네 참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의 깨달음이라면 참 어느 날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근데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죠.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처럼 반대로 주님이 계시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찬송가에 있는 가사예요. 이게 사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과 함께하고 계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오늘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5님 5015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타이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구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파리구사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유공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1 하나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 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두 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고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진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도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은수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우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단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같이 많아지고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0: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함경북도 해룡의 둘째 딸이며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양반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 알 겁니다. 막내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게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 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 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이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추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데 없어서 해간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드려놓고 설에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가자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날 병원 끌고 갈 예정 하더라고. 아,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놔야 된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림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 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 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거지 돼가지고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새 가정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이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탈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애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 이승한 것이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애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또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 수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 것이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 수리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뜯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 상사로 합니다. 그래서 두비 상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3번 잡힙니다. 왜 3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 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도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때마다 이렇게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 운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미에 다녀서 세 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 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 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뜬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세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놔줬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길 살는데 거기 곳이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 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어쩐 집 한 칸도 있고 두비빵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비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

하고 있는 거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또 불래 두 배 싸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왜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랑 통했지 한국이랑 안 통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 때.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눈에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슬에 탁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꺼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가고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 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고집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고 툭 쳐들고 날 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발을 이었더니 고집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가르치기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가족들과 머리를 식히러 근교의 해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해상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건 바로 돌고래의 쇼였는데요. 남자는 가족들한테 억지로 끌려왔음에도 돌고래 묘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죠. 돌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지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돌고래를 어떻게 교육한 거지? 심지어 저 돌고래는 매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 쇼가 끝난 뒤 사육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비결을 묻습니다. 사육사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죠. 이 조언을 삶 가운데 적용하자 남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 남자의 경험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서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강한 바람보다 따스한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듯이 조언에는 적절한 지혜와 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잘한 일에는 칭찬을, 실수에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군입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 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 사역자 이경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연주 찬송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무기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올려드리고요.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0: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부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다섯 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것도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 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0: 네.
1: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0: 네.
1: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0: 있어요.
1: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네.
0: 이곳에서 국립 영웅 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1: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묘지를 건설한

0: 거잖아요.
1: 러시아 전쟁에서
0: 그렇죠. 파병되다 네. 희생됐던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옮겨서 국립 영웅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밀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에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부츠와

0: 아나 보츠와나에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0: 네.
1: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는 뽑은 거죠.
0: 네.
1: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0: 아.
1: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네.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든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1: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0: 네.
1: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0: 네.
1: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0: 네.
1: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0: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0: 네.
1: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0: 네.
1: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0: 네.
1: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접근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0: 네.
1: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인간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아기 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떨어지는 두려움, 침대에서 마룻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소리로. 세 번째로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엄마 찾고 난리 나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어서는 비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한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독,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불안에 떠는 기생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자꾸 그 두려운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몸부림.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전이 돼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남자들은 젖은 가랑잎처럼 찰싹부터 산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0: 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5월 9일 토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럴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은 없겠지요. 가정을 구성하는 최상의 재료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셉 칠튼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는 선한 모습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인격이, 인품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5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 기회가 된 위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에미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이 폐쇄돼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막힌 에미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새들백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미는 봉사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미는 매일 식품을 나눠주며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기도를 권했고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에미는 비행기 편이 준비되는 3개월간 매일 봉사했고

무려 318명이 예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위기인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퍼질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으로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랜디 이야기 2부. 안녕하세요. 한 유명한 발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포기에 있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언제나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랜디 역시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 페인트 사업을 시작할 무렵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온갖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맡았던 집에 페인트 칠 작업을 마무리 짓다가 그만 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지요.
1: 제 남편은 어떤가요, 선생님?
2: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로저스 부인.

0: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기 전에 부서진 뼈조각들을 제거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께서는 제 4번과 5번 경추에 금이 갔고 6번은 부러졌고 제 7번 경추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의 목에서 7번에 부러진 뼈조각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기증자의 뼈를 이식했죠. 그러나 6번과 7번 경추를 4번 경추에서 1번 흉추로 이어지는 판으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1: 그러고도 살아있는 게 정말 놀랍네요.
0: 부인, 하지만 부서진 뼈조각이 척추를 관통해 다시는 걷지 못하실 겁니다. 오랜 회복의 시간을 거친 후에 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여보세요?
1: 어머님, 저예요. 드디어 그이가 기관 절개술을 받는 것에 동의했어요.
2: 그래? 정말 잘 됐구나. 그럼 이제 랜디가 말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다는 뜻이냐?
1: 네. 이젠 더 이상 눈을 깜빡여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 의사들이 튜브를 제거했을 때 바로 시편 23편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2: 역시 우리 목사들이구나.
1: 하지만 어머니,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요. 항상 후유증이 따를 거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수술을 받으면 감염을 겪게 될 위험은 덜게 된대요. 치료가 다 끝나려면 오래 걸릴 거래요.
2: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해주렴.
3: 랜디는 추락사고로 목이 부러지게 되었을 때 새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남은 대학 학기에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병원에 누워서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처 다 끝내지 못한 페인트 칠 작업과 남은 대학 과정을 끝내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사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야 했지요.
4: 전 중환자실에 있던 첫 주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갖 장비들 소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기관 절개술을 받기를 거부했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 후두를 제거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의사가 수술 과정을 설명해 준 후에야 동의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1: 당신 잘 해내고 있어요, 랜디. 지금은 한 단계 낮은 병실로 와있잖아요.
4: 저 사람들 항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꼭 표본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1: 저 사람들은 당신을 하루빨리 건강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4: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병실을 떠났었어. 특수심장의자인가 하는 등을 기대어 누울 수 있게 만든 휠체어 같은 의자에 날 태워서 치료실로 데리고 갔거든.
1: 나도 들었어요. 재활치료에서는 뭘 배웠어요?
4: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 복으로 내 목을 거의 찌를 뻔했다니까.
1: 잠시 동안은 스푼을 쓰는 게 좋겠네요.
4: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과 아이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디나.
1: 그렇게 될 거예요,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4: 그 병실에서 얼마간 지낸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이 되기도 전에 다시 전에 있던 병실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매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폐의 찬물을 빼놔야 했고 명시된 재활치료의 조항도 매 30분에서 45분 간격으로 행해졌죠. 그렇게 32일간 병원에서 지낸 후 전 단 하나의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고 여전히 목에는 기관 튜브를 삽입한 채로 재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죠. 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의사들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극도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1: 랜디, 말 좀 해봐요. 이 모습은 전혀 당신답지가 않아요.
4: 말할 기분이 아니어서 당신

0: 병원으로 가지 않고.
1: 안 가요. 의사들이 그러던데 당신이 몇 가지 검사까지도 거부했다면서요.
0: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1: 하지만 의사들이 당신 심장 뒤편에서 감염 요인을 발견했대요.

0: 내일 다시 보러 올게요.
1: 신경 쓰지 마. 사람들 찾아오는 거 다 싫으니까.
2: 전 제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힘조차도 몸에서 다 말라붙어버린 것 같이 변해갔습니다. 이 혹독한 실언의 시간에 전 제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많은 성경 말씀 구절을 떠올려 봤지만 이 절망의 터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 수없이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일은 꼭 제가 약간씩 회복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단식을 해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전 이미 저체중이었기 때문에 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0: 랜디, 왜 그래요? 당신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뭐라도 좀 드세요.
1: 싫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0: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요.
1: 죽는 게
0: 절대로 안
1: 나.
0: 돼요. 우리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1: 집으로 가고 나 좀 혼자 내버려 둬, 티나.
0: 여보.
3: 안녕, 랜디. 안녕하세요, 재수 씨.
0: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3: 왜 그래요, 재수 씨?
0: 이이가 식사를 하려 들지 않아요. 사흘째 단식 중이에요. 굶어 죽으려나 봐요.
3: 왜요? 왜, 무슨 일 있어, 랜디?
0: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이유조차 말하려 들지 않아요.
2: 제 친구 제프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예전 성서대학에 다닐 때 저를 지도하던 강사였던 그는 그 시절 저와 절친한 친구였고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도 함께 신방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계속해서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격려해 주었죠. 전 그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어려운 문제에 저를 직면케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가 병실에 나가자마자 그는 제가 만든 방어벽을 뚫기 위해 전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3: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가는 거야, 랜디? 말 좀 해봐.
1: 끊임없이 배고 인물을 빼내느라 겪는 끔찍한 고통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3: 그래도 얼마나 힘들지 짐작은 된다고. 하지만 영원한 게 아니잖아.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1: 말이야 쉽지. 조금 몸이 나아질 때마다 후유증으로 고생한다고. 게다가 그놈의 검사들은 끝도 없어. 혈액 검사가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이어지지. 스캔에 엑스레이에 MRI가 끝도 없어. 게다가 항상 덥거나 추워서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고. 나는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참아서 이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3: 랜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은 허락지 않으셔.
1: 하나님도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걸 아실 거야.
3: 만일 예수님께서 선택권을 발휘하셔서 널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1: 난 예수님이 아니야.
3: 하지만 예수님은 네 안에 살아계셔. 너 그간 잘 이겨내왔잖아. 너 히브리서 10장 말씀 다 잊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1: 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실 거라 믿고 있어.

0: 하나님께서 널 자유케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 네 스스로의 손으로 생명을 빼앗을 순 없단 말이야. 네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해주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넌 정말 끝내주는 방법으로 보답하려 하는 거야? 일이 재수 씨에겐 쉬웠을 거라 생각해? 종일 네 간병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디 쉬웠겠냐고. 자기들 아버지가 쉽게 삶을 포기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재수 씨는 네가 노력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볼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랜디, 네 아이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둘 자격이 있다고.
1: 내 아이들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0: 좋아. 재수 씨도 정말 괜찮은 남자하고 재혼해서 네 아이들을 잘 키워줄지 모르지.
2: 존 친구가 방문한 후 친구가 남긴 말에 마음이 상해 잔뜩 토라져 있었지만 곧 그간의 제 마음과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혹이나 포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관에 삽입된 튜브를 통해 폐흡입을 받았죠. 하지만 몇 주 기관 튜브가 제거되고 그 구멍에 빨간 버튼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물리치료가 시작되었고 휠체어 사용법도 배웠죠.
3: 그래요.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걷고 일하고 여기서 나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3: 그럼 제일 먼저 칫솔질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2: 전 제 손가락 하나 쓰지 못하는데요.
3: 지금 손에 착용하신 이 고정기구가 도와줄 거예요. 이건 칫솔에서 스푼 혹은 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정시켜주거든요. 좋아요. 이젠 앞으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아래로 내려서기로 해요. 왜 그러세요, 랜디?
2: 사고 이후 한 번도 제 모습을 못 봤었는데 거울 속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군요.

0: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빨간 버튼이 제 목에 매달려 있었고 머리에 나사 볼트가 장착된 크고 검은 선반이 있었는데 그건 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어깨에 매달린 플라스틱 보조기에 붙어 있었죠. 충격이 가시러 전 재활치료에만 몰두했죠.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1: 안녕 랜디, 잘 지내고 있어?
0: 훨씬 나아졌어. 나 혼자 식사도 하고 컵도 집어올리고 머리도 빗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아직 면도 하는 법은 다 터득하지 못했어.
1: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법이니 느긋하게 생각해.
0: 난 정말 티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거든. 아낸 다만 모든 것을 묵묵히 돌볼 뿐이야.
1: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랜디.
0: 그래. 나 책장 넘기는 법도 배우게 됐어. 이젠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
1: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강해지도록 돕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0: 제프? 전에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크게 혼내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어.
1: 그래, 정말이야.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싶다, 랜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야.
1: 맞아. 아마도 난 이젠 목사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나처럼 다른 마비 환자나 다양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을 거야.
0: 네 말이 맞아. 너 태어나면 내가 말씀 전할 것으로 널 데리고 다닐게.
2: 전 휠체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강좌에 다녔습니다. 머리에 12파운드 무게의 철제 보조기를 단 채 휠체어를 끌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휠체어를 끄는 대신에 남이 밀어줘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발로 번갈아 휠체어 바퀴를 밀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다신 불평하지 않게 되었죠.
3: 여보, 당신이 여기 로비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놀랍고 좋은데요?
2: 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어. 실은 내 힘과 주님의 힘이지. 지금 그냥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중이었어. 밖에 추워 보이네.
3: 맞아요, 추워요. 당신 괜찮아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2: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
3: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삶을 위한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2: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 어떤 아저씨는 차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대. 눈꺼풀이 다 녹아서 감겼고.
3: 세상에.
2: 코뼈는 완전히 없어졌어.
3: 어머나 세상에.
2: 이제 다리 하나도 절대는 해야 된대. 그분도 나랑 같이 페인트 도구법자로 일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져. 술에 취해 차 안에서 골아 떨어졌었는데 차가 그만 과열됐대.
3: 그럼 그분은 주님을 모르겠네요?
2: 하지만 내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그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말해주고 싶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게 주시리라 믿어.
3: 분명 그러실 거예요, 여보. 당신 재활치료는 어떻게 돼가요?
2: 글쓰기와 타이핑을 배우고 있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3: 당신은 절대 내게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랜디. 언제나 변함없이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고요.
2: 그래. 난 정말 당신에게 고맙고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건 마치 삼키기 힘든 약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 훈련을 받는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어떤 과제든 시작하면 꼭 끝마칠 것을 원칙으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있어 삶의 이 순간에 그 원리가 가장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12주가 지나자 제 머리에 부착한 할로 보조기를 제거하는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와 함께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받아야 해서 거의 3주가 지나서야 주치의 선생님을 뵈러 가게 됐죠.
4: 단충 촬영 결과를 보니까 목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2: 이런 날이 절대 못 올 줄 알았어요.
4: 정말 회복이 빠르십니다. 몇 주 후에 대구로 가실 수 있겠어요.
2: 3주 후 전 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 심하게 화상을 입었던 환자의 병실로 찾아갔죠.
5: 그럼 이제 내일이면 댁으로 가시겠군요. 정말 좋겠어요.
2: 네, 많이 흥분돼요.
5: 내가 댁을 볼 수 없으니 랜디, 난 댁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도 몰라요.
2: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와 중지뿐이죠. 하지만 움직이지 못해요. 손에 부착한 특수 보조기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5: 많이 아파요?

0: 아니요, 뭐 통증은 전혀 없어요. 이태금식 환각이 일어나는 것만 빼면요.
1: 난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0: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저씨. 복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찬송가를 말하는 건가요?
0: 아니요. 아주 오래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1: 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0: 그분은 아저씨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1: 난 그 점이 두려웠어요.
0: 에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모르겠어요, 랜디. 당신은 정말 바르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난요, 난 정말 나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0: 아저씨,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도요. 그러므로써 그분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저씨가 예수님께서 아저씨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아저씨를 받아주시고 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함을 주시게 돼요.
1: 그건 전혀 몰랐는데요.
0: 아저씨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하세요?
1: 아, 그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저씨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아저씨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달라고 구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아저씨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0: 그래서 그분이 당신과 함께 기도했어요?
1: 기도했어, 여보.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대답해줬어. 그리고 수백 명의 10대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도구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0: 우리 다 왔어요.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여보.
1: 당신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야. 거의 5달 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0: 우리가 당신 침대를 거실에 옮겨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여기서 지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1: 난 위층에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높은 데 싫어. 하지만 내일 교회엔 꼭 가고 싶어. 전 여전히 매우 아프고 쇠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단 몇 시간 동안 침대에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수요일과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참가했죠. 6시가 지나자 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전에 수술받은 금속판이 뼈를 문지르고 있었던 게 원인이었어요. 그 때문에 10시간에 걸쳐 그 판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몸이 충분히 회복되자 제 친구 제프는 저를 퍼시픽 가든 미션에 여성 사역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30분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후 4명의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 많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섬기는 교회에서 시간제로 일주일에 나흘씩 일을 하면서 제게 주어진 다양한 수용 능력들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몸이 온전한 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0: 랜디의 몸은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몇 분이 있으면 추위에 동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지요. 여름에 그는 몇 분만 바깥에 방치되어 있어도 체온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1: 네, 그건 사실입니다. 제 몸은 언제 마비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지 않죠.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신체장애 보험을 적용받고

0: 받기 시작할 때까지 기도와 음식, 재정적인 지원 등을 아끼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뵙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음 호흡이 이어질 것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구세주를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또 다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홍승표,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이상헌.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랜디 이야기 2부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지난 어린이날이 입하였어요.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입하라니. 여름 길목의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 잎이 무성해질수록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자라갈 거예요.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곁

밭을 내어준다는 건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곁을 내어준다는 건 자리를 허락했다는 건요, 결국 나를 성장시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요, 오늘 하루 한 뼘 더 자라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주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엄디 엄수빈입니다. 아니 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입하가 왔어요. 여름의 길목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나보면 이 길거리 보면요 온통 초록빛인 게 좀 산뜻하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금방 더워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가정의 달과 참 어울리는 그런 푸르른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만큼이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마음 전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지만 5월이 됐으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찬양,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찬양, 내 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늘을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요즘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시면 더 힘이 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전해주셨어요. 찬양하는 하루. 7757님 언제 가장 많이 찬양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겠죠? 7757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토요일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이어서요 4334님의 신청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선정되신 7757님과 4334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속에서 뿅뿅 빈칸으로 처리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어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늘도 과연 많이 맞춰주실지 점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유난히 두 글자 단어가 좀 정답인 퀴즈를 많이 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두 글자 단어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허물을 가려준다는 걸까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져오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랑 나랑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힌트가 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좀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랑 나누는 아름다운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오프닝 말씀 구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미 오프닝을 전한 지는 23분이 지났고요.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퀴즈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좀 형식을 보니까 미움과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양상이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플 스토어에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단어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 많이 아셨죠? 눈치를 다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넣어서 빈칸이었던 말씀 구절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허물을 가리는 게 사랑이죠. 콩깍지씨였다고도 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뭐가 못나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좀 야박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나에게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참 멋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좀 사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귀여운 핑계가 또 있으니까 이 핑계거리로 여러분께 용기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 나누려면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 푸른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 모든 고단함을 물리쳐 주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주셔서 어제와 다른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행복한 기도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일상처럼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근심은 지난주에 걱정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한 오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입니다.
1: 어떤 청년인데 상당히 남녀하고 내 느낌에 꼭 노숙자 같아요. 사탕 주세요 하면서 한 줌을 줬어. 그러니까 네. 사탕을 받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꼭 나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예약해서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니 그거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직도 어떤 맛 냄새도 나고 막 아주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막 탁 끼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애를 사랑하더라니까요. 다 목욕도 싹 하고 이발도 다르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회수하고 새벽기도 오죠. 수요 금요 예배 오더니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요.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그 애를 친동생같이 막 그렇게 일일이 교회 생활 하는 걸 가르쳐주고 몸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돌봤겠어요. 아유. 부모도 포기한 아들인데 근데 교회에서 사람이 내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나이는 벌써 집에 나이로 86살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이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과 쪼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각종 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법률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제한속도나 교통신호 같은 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교통법도 정부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법들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시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 열매를 쳐다보는 하와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적으로 욕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욕심은 마귀를 불러들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미혹을 따라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불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참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마귀가 금식으로 아주 배가 고팠던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만드는 욕심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면 큰 권세와 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마귀가 시험했던 모든 것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외식을 일삼았으며 사실상 마귀에게 경배하는 삶으로 세상 권세와 부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은 잘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특별히 오늘 시대 위기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함. 현대인들이 다 바빠요. 특별히 우리 도시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고 흔들고 있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의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부지런히 벌지만 부지런히 소비하죠. 상업주의의 세상에 우리가 돈을 쓰도록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의 이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은행에 빚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이 현대 상업주의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또 구해야 되고 또 누리고 싶고 또 그러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얻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정작 이 소비사회에서 누가 소비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야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욕망.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피로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은 다 피곤한 거잖아요. 나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로 사회는 뭘로 가느냐면 개인주의화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니까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일 중독 증상, 이 과잉 활동성의 시대,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더 끊임없이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저항을 이런 이 문화에 저항을 하고 더 하는 문화에 이렇게 그만 충분해 이제 그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희생되느냐 하면 가족이 희생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각자 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

주어지니까 인간관계에는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과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바쁨이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고 필요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이 헌신과 많은 애정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주한 삶에 정작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나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물질주의 속에서는 우리의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의 그 소비주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형태가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11절에 오늘 말씀 사랑장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의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뭘까?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뭐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장난감 붙들고 가게 안에서 들어놓어 버리고 뭐 그냥 죽이라 그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이게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이 어린아이는 결혼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거, 나 혼자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 때 큰 걸림돌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의기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뚜렷한 성향이고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의기심은 인간 내 내면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의기심이라는 잡초는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잡초 저희가 큰 과제죠. 여러분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면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데 함께 하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다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 또 피곤해질수록 함께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사실은 별거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이혼도 많고 빈 껍데기 관계입니다. 그토록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뭐 별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것도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 동안만 하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공격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결혼관계를 깨뜨린 일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에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돌보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는 이 작업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감춰진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다.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내게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실 해 아래에서 전도서 기자가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그래도 그 이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디자인한 핵심의 키워드 중에 이 관계성, 관계성.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 이를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고 상호 복종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나만을 집중하는 이 사랑, 그죠? 이 병적인 자기애, 미숙한 상대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 상대를 향해야 합니다.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 나의 주장과 취향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상대와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에서 타자로 옮겨지는 작업. 이기심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후좌우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때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 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가 군주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떤 때는 내 주장을 꺾고 상대에게 져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숙이란 뭘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가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돌보아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나의 유익만 구하면 그건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혼의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세요. 이거

그래서 데이트할 때부터 표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징조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는데 데이트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 아니다. 여러분 심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폭력, 데이트 폭력 많아졌어요.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한다. 그 헤어져야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욕구에만 집중하면 망가집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혼초에는 많이 싸우잖아요. 왜? 서로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겨우 키우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쩌면 베이비인데 둘이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싸움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내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깨달아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용량이 좀 더 커져가고 그래서 점점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관계가 빚어져갑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다가가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원하면다면 기꺼이 함께 가주는 것,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산상수원의 삶이 멀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싫어도 기꺼이.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들은 이 순수한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클로즈업 시켜버려. 이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이 빗나간 사랑을 미화시키는 것. 사람들은 쉽게 이런 행복의 환상에 젖어들 것으로 속는 것입니다. 선정주의적 이 문화들, 난 너를 원해, 육체만을 탐하는 이 문화는 불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한순간에 정욕에 무릎을 꿇은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레슨을 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다른 자녀들 사이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한 살인극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카브난트라고 하는 이 언약.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언약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성경 전서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나타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올 때.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혼 관계가 호세아의 관계, 결혼 관계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느들느들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 집은 무너졌는데 집터가 남아있어. 다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태도.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언약이 없으면 집이 없는 집,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으면 되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금은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에. 여전한 사랑,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결혼식, 이상한 결혼식 너무 많아요. 주례도 없고, 뭐 서약도 없고, 공포도 없고, 뭐 쇼를 하는데 인생이 쇼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객들이라고 그러지만 축하객이지만 사실은 그 축하객은 축하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왜? 서약을 하는 거거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우리끼리 결혼하는데 뭐 누가 왜, 부모님들 하객도 뭐 안 부르고 뭐 이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둘이 마음만 맞으면 되고 뭐 자꾸 드덩거리는데 뭐 둘이 마음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둘이 마음이 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지켜줄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어디에요? 성경 위에 얹고, 목사님 모셔서 주례를 하고, 성경 위에 서약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야 돼요, 성경을. 요즘 성경을 또 안 들고 다니니까 아이폰 위에, 아이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뭐 올리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포. 이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이제 약속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 결혼을 했고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오늘 가정이 나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만 몰두한 관계에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될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시켜버렸습니다. 욕구에만 충실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구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격은 빠진 몸만을 원하는 세상. 이게 미디어가 오늘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고방식을, 관점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빠지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없고, 언약 관계가 아니면 그 가정은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앵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남녀.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결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에 놓여있다면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라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장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런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일들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은 힘들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 않아요.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들어있는 것.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은 서툴죠. 어리죠. 미숙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은 자라가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도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그렇게 굴복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가정의 원리를 계속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혼의 제도가 많이 손상되어져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갈수록 세상이 삭막하고 퍽퍽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고,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면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를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면 결코 행복은 쉽지 않다는 깨달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담금질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흐를 때, 때로는 옛날에는 조건을 따졌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은 이루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렸고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복음의 실체를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회 봉사만 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그 복음의 개성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가정을 내버려두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분주함의 중심에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물질주의에 내가 소비되어져 가고 결국은 점점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적 삶은 결국은 이기심이 해체되고 나보다 상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7

0: 1-800-4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집과 성,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일과 노동, 그리고 안전과 미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고는 헛될 것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한 나라의 국가를 다스렸던 한 왕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들, 국가, 그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아니면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는 성은 파수꾼이 밤새 깨어 성을 지켜도 적군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일해도 영혼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들, 국가들, 나라들,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런 베이스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그 베이스 속에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자녀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인식하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